썩어집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직함 역시 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주는 모든 영광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폴 워셔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일상의 작은 결정들, 말과 행동, 그리고 소비와 시간 사용까지도요, 영원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해야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뜨란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랑의 뜨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 시작합니다.

어노인팅의 성도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5월 27일 수요일 아침 사랑이 들어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아침이죠. 우리 육아는 81번님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요. 2042번님 샬롬,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되세요라고요.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촉촉히 내리는 비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또 목마름이 있어요. 그 생수가 있죠. 이거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합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생수, 그 목마름을 오늘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수요일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책 제시어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영원입니다. 무엇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원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영원한 네모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원한 것은 이게 아닐까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영원 이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이어서 준비한 찬양은요, 연평 안에 보이지 않아도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찬미 씨의 찬양 함께 하시죠.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제목을 완성하시는 미션이에요. 아마 제목만 들어도 아하 이 곡이구나 하시면서 아실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오늘은 원유리 워십 찬양의 나의 영원하신 땡땡이라는 찬양이에요. 두 글자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땡땡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문제도요. 주관식으로 준비했어요. 따로 보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땡땡 무엇일까요? 창세기 48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내 모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성 힌트는요. 기억과 이응이에요. 기억과 이응. 기억은 아닙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나의 영원하신 땡땡 지금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이에요. 자, 그러면 온유리 워십 2009 앨범에 있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땡땡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죠.

나의 영원한 쓴 땡땡이었습니다. 초성이 트는 기억과 이응을 들었어요. 그죠? 자, 아시는 분들,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2042번님도 샬롬,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방송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응원하셨고요. 아, 오늘 새싹 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네,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앞으로 자주 또 들어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667번님도 정답은 네모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와, 찬송가 몇 장인지까지도 정확하게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6581번님도 땡땡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0820번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667번님은 어제 일기예보와는 달리 보슬비가 내리는 수요일에 잔잔한 찬송가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편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그리고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우산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아침에는 어떤 찬양을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세요?

사람들의 그 성공 리스트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아, 이런 날씨에는 또 이런 마음에는 이런 찬양이 참 은혜가 더 배가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공 리스트를 한번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고요. 돌발 찬양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나의 영원하신 땡땡 두 글자 초성 힌트는 기억과 이응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를 네,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오답이 보이지 않고요. 네, 정답을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정답 계속해서 기억과 이응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를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찬양은 목소리 상점의 하루의 은혜라는 곡 준비했어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사랑의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돌발, 네, 사냥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응이었죠. 정답은 기업이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정답이었고요. 많은 분들 기업입니다. 퀴즈 정답 기업, 기업, 업 남겨주셨어요. 두 분을 추첨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0820번님 그리고 천사입니다. 1004번님 두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곡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이곡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4540번님의 신청곡, 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수요일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찬양 지금 함께 나눌게요.

성령의 비가 내리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1004번님께서요, 네, 당첨 감사합니다라고요, 정선진님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문자 참여가 처음이시잖아요. 네, 축하 축하드리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4540번님도 신청 찬양 들려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한 1부 준비한 끝곡은요, 옹기장의 성도여 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오늘 뜰한 책방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새로 나온 신간인데요,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좋은 책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 10시 2부의 저자와의 만남으로 이어갈게요.

0: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코스피는 8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0: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10장의 십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이 나열되어 있는데 앞에 4개의 계명은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뒤에 6개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제다카 의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정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제다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든 의로운 상태와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중에 제다카 말고 미슈파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른 판단, 판결을 말하고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심판하다의 샤파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는 그 시작이 제다카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제다카에서 바른 판단인 미슈파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 후에 바른 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을 다 미슈파트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미슈파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노예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하였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종속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속관계를 건강하고 질서있게 유지함으로써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미슈파트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규였습니다. 7째 해에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룰이 형성되는 것은 그 전에 먼저 그 종의 주인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제다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미슈파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성된 의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 속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이 나옵니다. 그 바른 기준이 바로 제다카이고 거기서 바른 판단인 미슈파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움직이는 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즉 제다카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인 미슈파트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즉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리는 재판이 공의로울 수 없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다카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이고 미슈파트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첫 네 개의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6개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십계명도 제다카와 미슈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네 개의 계명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0: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나머지 6개의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럼 토라는 무엇입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토라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토라가 가르쳐 주는 미시파트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제다카와 미시파팀이 뼈대이고 요약이라면 구체적인 미시파팀이 21장부터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적인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모세오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미시파팀을 알게 되고 이 미시파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바른 분별과 재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기준으로 바른 분별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부도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모두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전과 종의 영역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온 땅의 통치자 만왕의 왕 예수님은 세다카와 미스파트가 무엇인지 토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공정한 판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공의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내 말을 안 들으면 벌 주겠다는 엄포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질서와 처음 창조 때 땅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또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 사랑의 언약을 기록한 결혼 서약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돌아이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디사이플스의 내일의 마시죠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사랑이 뜨란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2부 시간에서는 뜨란 책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저자와의 만남, 전화 인터뷰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최상훈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과 한달 살기라는 신간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동행이 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30일 챌린지, 예수님과 한달 살기, 잠시 후에 최상우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이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시립합창단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우리 최상우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달 살기지만 왜또한 달일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또이 책을 어떤 마음에서 또 내게 되셨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0: 한희의 동행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들한 책방. 네, 사랑의 뜰은 매주 수요일 2부 시간에서는 뜰한 책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앞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최상훈 목사님께서 지으신 예수님과 한 달 살기라는 책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저자이신 최상훈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우리 포항극동방송 가족들에게는 처음으로 인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1: 네네.
0: 네, 먼저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그 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상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한이 목회 한 5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화양교회에서 한 10여 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우선 제가 화양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1: 네네.
0: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온 세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를 내셨던데요. 앞에서 저도 홈페이지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우리 화양감리교회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저희 교회는 그 광진구에 있는 그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요. 특별히 뭐 저희 교회가 영성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0: 네.
1: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의 영성, 그리고 선포의 영성, 그리고 정체성의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거는 별로 없고, 왜냐하면 저희 건물은 장마가 시작되면 16군데가 이렇게
0: 네.
1: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기
0: 그렇군요.
1: 때문에
0: 네.
1: 좀 성도님들도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기도와 선포와 정체성이 교인들 안에서 굉장히 풍성해지고 나니까 정말 빛과 같이 성도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0: 네.
1: 또 특별히 그 저희 교단에서는 가장 청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0: 네.
1: 또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좀 알려져 있는데
0: 맞습니다.
1: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청년들 또 영꺼풀 그런 연령층이 좀 많은 교회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0: 네네. 네. 목사님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온 세대가 함께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정말 활발히 잘 또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서 내신 이 책이 보니까요. 종교 부문에서 랭킹 상위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출간한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예수님과 한 달 살기 처음에는 어떤 기획을 갖고 이 책을 준비하고 작업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1: 네, 우리 청년들이 그 가피풀에서는 저기 3등이 아니라 1등이라고
0: 1등이야. 어머, 네네. 네.
1: 그래서 제가 미션을 완수하려고 또 말씀을 드리고
0: 네. 네.
1: 그리고 농담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저희 이 한 달 살기를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그 제주도에 한 달 살기도 하고
0: 맞아요.
1: 베트남에서도 한 달 살

0: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장소를 이동해서 쉼과 힐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근데 잠깐 쉼이 되기는 하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뜻인데, 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건져낸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지만 좀 역설적으로 바쁜 중에 잠깐 멈추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 쌓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멈추는 것보다도 잠깐 멈춰도 그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나가게 되어지면 그동안 이제 잊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꽃을 보면은 꽃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꽃의 그 어떤 생명력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멈춰서 꽃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묵상이 되어지고 그 안에 어떤 의미나 생명력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달 동안 이 교재를 이렇게 보면서 교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습관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보여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한달 살기라고 하는 책을 썼고 지금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런 운동들 또 이런 간증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이 챌린지가 계속 일어나 봐요.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1: 목사님,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예수님과 뭐 목사님도 한달 살기라고 하셨는데 이 30일, 이한 달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그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1일이 지나면은 사람의 습관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1: 맞아요. 들었어요.
0: 있잖아요.
1: 2주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그래서 이거 한달 정도 해보니까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매일에 촘촘히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들, 어떤 낯선과의 싸우는 시기가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고, 또두주 정도 지나면은 또 게으름과 싸우는 그런 시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 또한 3주 정도 되면은 어떤 영이 새로운 리듬을 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청년들이 많이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하는 거나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의 세계거든요. 영이 잘 되고 영이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이제 지정의 부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정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주, 두 주, 세 주, 영이 좀 새로운 리듬을 타려고 하면 좀한달 정도 되면은 적당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달 살기로 정하게 됐어요.
1: 이미 우리 화양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이 책을 읽고 그렇게 또 실천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지금 5월달이라서 5월 1일부터 지금 5월 30일까지 이렇게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잘들 하고 계신가요?
0: 네, 너무너무 은혜가 많고 또뭐 그림도 그리고 또 거기에 기록도 하고 또 젊은이들, 청년들은 쇼츠도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원래 업된 분위기였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적응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1: 목사님이 적응이
0: 시간이
1: 안될 만큼.
0: 네, 텐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정말 우리가 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또 주변과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1: 굉장히 정말 일상의 루틴이 바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기대가 되고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어떤

0: 유익이 되어서 좀 독자들에게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계시는지요?
1: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0: 맞아요. 네.
1: 네, 그러다 보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잠깐 멈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멈추고 주님을 좀 대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챕터 1부터 챕터 30까지 쭉 내용의 흐름대로 이거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일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또그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0: 네네.
1: 우리가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잠시 그때만 은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틴으로 일단 세워져야 되고
0: 네네.
1: 그 루틴이 지나다 보면은 한 3주 정도 지나면 그게 내 안에 체질화가 되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 물리적으로 또 응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힘을 받기도 하고 그게
0: 네네.
1: 이렇게 단계별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체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지 않겠나 저는
0: 네네.
1: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0: 네. 선생님,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네.
1: 아하하.
0: 저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했더라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또이 책을 선물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오늘 최상훈 목사님의 예수님과 한달 살기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이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방송 마치기 전에 5분 추첨해서요. 예수님과 한달 살기 이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인터뷰를 잠깐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영적 팩트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현대인들이 여기에 깊은 고민과 또 신뢰를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그런 것들을 내가 선포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또 낙심도 되어지고, 또 힘든 것들도 생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의 성경적인 원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성기관 밖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면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결국은 영이 잘 되게 되어지고
0: 네.
1: 내가 그동안 감정적으로 욱했던 부분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지정이 부분을 천천히 말씀 쪽으로 이게 견인해 오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처음에 할 때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 뭐 이런 의심과의 싸움도 있지만
0: 네.
1: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브레이크 뚫어 하고 그거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루틴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0: 네.
1: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생각을 사로잡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렬이 되어지니까 나의 모든 영역들까지 끌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20일이라든가 30일이라든가 루틴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0: 네.
1: 흐름에 따라서 따라오면 저희 교회에서 너무 이런 현상들과 정말 변화되어진 일들이 간증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저는 분명히 될 거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0: 아멘.
1: 네.
0: 목사님께서 말이 곧 영이다라고 하셨어요.
1: 네네.
0: 네. 그만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1: 네네.
0: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요즘 기도 영성, 선포 영성, 정체성 영성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입술로 한번 또 선포하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들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체질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아멘.
0: 7017번님께서요,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832번님도 예수님과 한달 살기 책 갖고 싶습니다. 정년 퇴직한 친구가 제주도 한달 살기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예수님과 한달 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버님. 정년퇴직한 친구분은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 하고 오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0832번님은 예수님과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달을 살고 싶어요라고 또 고백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16번님도 오늘도 비가 내리지만 좋은 말씀과 책 소개 감사합니다. 저도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 저희가 5분 추첨해서요. 오늘 예수님과 한달 살기 최상우 목사님께서 지으신 이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안에 또 보면 예쁜 사진들이 있어요. 또 위로와 영적인 충전이 된다라는 후기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읽어봤는데요. 책을 읽으신 분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목사님 좀 궁금합니다.
1: 네, 저희가 책이 나온 지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0: 네.
1: 어쨌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뭐 5세까지 나왔고,
0: 오,
1: 그리고
0: 네.
1: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데, 그 안에 사진에 관한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 안에 사진을 이제 출판사에다 요청을 할 때, 이것을 본 독자들이 좀 평안함을 느끼고, 또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있는 거라든가, 좀 재밌게 하는다고 요리도 하고 있는 거, 함께 뭐 자전거도 타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거.
0: 네.
1: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바라봄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림도 보고, 평안한 것들도 보고, 우리가 뭐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지 않고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는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면
0: 네.
1: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미지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데더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에 대한 좋은 의견들도 있고, 지금 독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루틴을 가지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부드러워졌던 것, 그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깊지 못했던 부분들이 읽어가면서, 묵상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주야로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0: 네.
1: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영역도 좀 깊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아마 성도님들이 먼저 가장 그 책을 읽고 있잖아요. 이미 5월 1일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렇게 서로가 나눈 그 간증과 또 은혜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직장이 변화가 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들을 다들 아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목사님, 혹시나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간증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뭐 특별한 거보다는 처음에는 이 책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성경 인물상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그런 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좀 바꿔주셨어요. 지금
0: 네.
1: 모든 사람들이 이책 가장 쉽게 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냈던 책 중에서 그런데 가장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 줬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해 주실 때뭐 어떤 음성을 주시거나 어떤 뭐 특별한 것들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내가 영적 가치들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갖게 되어질 때, 예를 들어서 뭐 찬송도 많이 하고 또 유튜브로 또 좋은 방송도 듣고
0: 네.
1: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예전보다 조금 많이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력을 주시고 방향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 이책 자체도 그런 건데,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방향성을, 특별한 음성이 물리적으로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방향성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0: 네.
1: 이 책이 나오기까지도 원래 이 책을 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또 기도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런 책을 또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0: 와,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누구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이끌어 주셨네요.
1: 네, 엄청 쉽습니다.
0: 꼭 한번 읽고 보시고요. 우리 3697번님께서도요, 샬롬, 저도 한달 살기 주님과 살고 싶네요.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또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뜰한 책방 나누고 있고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최성훈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과 한 달

0: 살기 이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고요. 이 책을 5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선교사 출신이다라고요. 그죠? 네. 오늘 소개하는 책 인쇄 전액을 캄보디아와 베트남 교회 그리고 유치원 건축의회에 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네.
1: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셨고, 또쓸수 있도록 모든 또 생각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내 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라, 거저 받았으니까, 당연히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0: 네.
1: 저희 교회에서는 그 연못에 관한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연못이 아름답고 거기에 좋은 고기들이 있어도 연못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썩어버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제 주변에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또 좋은 것들을 또 흘려받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연못 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인쇄를 여태까지 나왔던 책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액 다 선교지에 보내는 것을 통해서
0: 네.
1: 하나님은 또더 많은 것들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또 성도들도 우리 빛과 같은 성도님들인데, 우리 빛과 같은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혜택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0: 네네.
1: 네.
0: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1: 아멘.
0: 그쵸? 네. 목사님,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참 많은 책들을 내셨더라고요.
1: 네.
0: 네. 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뭐, 하나님의 DNA 등등.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사실 이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아 쓸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던데 여기서 질문에는 사실은 없지만 목사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을 해 주시나요?
1: 네, 저도 어릴 때 이제 가난한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피아노 학원도 가고, 수산 학원도 가고,
0: 네.
1: 태권도 학원도 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그 교회에 와서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0: 아, 네.
1: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기도가 그냥 주님과의 교제였어요. 그냥 기도 자체가 좋았고, 그냥 기도하면서 눈 뜨고도 기도했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하고.
0: 네.
1: 그런데 이 기도가 기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제목도 그렇지만, 교통사고를 크게 났을 때도 저를 살려주셨던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고,
0: 네.
1: 또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자녀를 선교지에서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0: 네.
1: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너는 기도한 것을 찾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0: 네.
1: 비록 지금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희망 고문 같고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가 1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인식만 있으면
0: 네.
1: 반드시 하나님의 모멘텀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0: 아멘,
1: 예,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아니라고 알도 자녀 때에라서라도
0: 네.
1: 반드시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아멘.
0: 아, 시간이 되면은 또 목사님의 그런 간증도 좀 언젠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목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많은 방송 가족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으로 좀 위로해 주고 싶으세요?
1: 예, 저희 교회에서 사실 청년들이 1,000명이 넘은 교회지만
0: 네.
1: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거 아니고 한 15명 정도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영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0: 지어졌을 때,
1: 네.
0: 정말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 정말 삶이 너무 힘들었던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성격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1: 네.
0: 우리 청취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의무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 정체성 자체가
1: 네.
0: 하나님의 형상이고 빛이다. 이걸 꼭 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우리 6472번님께서요, 예수님과 한달 살기 책 미리 구매해서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최상우 목사님 따뜻한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이미 사서 읽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1: 벌써 목사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과 함께 앞으로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요즘 청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1: 네.
0: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복음의 선명한 가치 위에 서서 이들이 나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실 극동방송도 굉장히 선명한 빛을 드러내는 방송국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게 여러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으면 좋겠다. 이런
1: 아멘.
0: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우선
0: 아멘.
1: 제가 아까 인터뷰에다가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청년들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0: 제적은 한 1,400명 정도 되고요.
1: 청년만요?
0: 네네. 그래서 어른들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1: 네.
0: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의 원리를 풀어줬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1: 와, 정말 이 청년들이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네,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이 다음 세대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사랑의 뜰안 오늘 책방 시간에서는 예수님과 한달 살기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우리 저자이신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목사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 언제 또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 드리는 시간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최상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는 들으면서, 우리 최상우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교제라고 하셨잖아요. 일상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교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요, 책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 메시지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 예수님과 한달 살기. 이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받고 싶어요라고 1080번님도 보내주셨고요. 저도 책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고 교제하며 영적으로 일어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또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오늘 계속 책 받고 싶어요. 책, 책, 책. 이렇게 문자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분 저희가 받으실 분 추첨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1080번님, 그리고 0377번님, 3697번님, 그리고 0832번님, 마지막으로 7017번님 축하드립니다. 이 5분께는요, 오늘 소개한 예수님과 한달 살기 이 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수요일 아침 보내드린 사랑의 뜰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끝곡, 샬롬 노래 선교.

요단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 틀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특히나 바울 선언을 통해 특히나 빌립보서를 통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테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는 기쁨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드러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형제들이여 내가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대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이란 뭡니까?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기쁨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며 사는 거겠습니까? 기쁨은 어떤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기쁨은 뜬구름 잡는 마음이 아니에요. 기쁨은 밖으로 반드시 표현되는 아주 구체적인 감정이요 마음입니다. 기쁨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곧바로 느낄 수 있다 얘기예요. 주변에 다른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곧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란 가식 없고 꾸밈 없는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표정은 대단한 겁니다. 표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이요,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표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정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더욱더욱 여러분의 표정에 신경을 쓰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네 정서를 한의 정서라고 하는데 이거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네 문화를 한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이라는 것으로 누적된 우리의 심성, 우리네 민족의 심성과 내면이 오랫동안 표정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어느새 성난 표정, 무표정,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국인의 얼굴에 조각돼 버린 거죠. 그게 유전자로 내려가고 있는 거지. 복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이여, 이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한이라는 주제로 조각된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평안이,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 평화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우리 온 교우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밝은 표정을 바꿔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월 1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다 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주밖의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목표했던 어떤 일을 이루면 당연히 기쁜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높은 점수 받으면 기쁜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기쁜 거죠. 자기 집을 장만하면 기쁜 거죠. 한편으로는 뭐 이런 기쁨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어떤 행운이 찾아오는 기쁨이요. 로또 복권 당첨돼서 기쁜 거지. 근데 그런 기쁨들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천후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쁨이요. 천국과 상급을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 기쁨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영원하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2026년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영원하죠. 환난이나 고통이 닥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은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전천후 기쁨이죠. 참 희한한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은 뭘 이루었을 때, 얻었을 때, 받았을 때 기뻐지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뭘 이루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도리어 뭘 잃어버려도 기뻐져. 받기는커녕 뭘 주었을 때 기뻐지는 기쁨이에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생기는 기쁨이에요.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생기는 기쁨이에요. 우리 교우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청소하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야. 뭘 베풀고 섬기고 나눠줄 때 생기는 기쁨이에요. 전도를 하면서 생기는 기쁨이에요. 전도를 하면서 욕을 얻으면서 생기는 기쁨이에요. 사람을 섬기면서 생기는 기쁨이에요. 구제를 하면서 생기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기는 기쁨이에요.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잡혀가서 감옥에 맞추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밝은 표정을 짓고 소천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이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겠습니까? 웨딩 마치 들으면서 많은 축하들 박수를 받으며 식장이 입장할 때요, 첫 번째 자녀를 얻었을 때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진급을 했을 때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물론 이런 일들도 우리를 기쁘게 하겠지. 하지만 잊지 마세요, 금방 사라진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을 모르는 기독교인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아니 상황이 좀 좋아지면 기뻐하겠다 그래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겠다고, 상황이 좋아지면 웃겠다고. 절대 웃지 못할 거예요. 왜?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요. 매사에 불만족스러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짜증이 나고 하루하루가 그냥 힘겨웠어요. 지겨웠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얼굴은 오만상을 지푸린 얼굴에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천국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아 할 수 없는 기쁨의 조건이 자기한테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한 친구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소로 가득 찬 생기 있고 기쁨에 찬 표정을 짓고 사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0: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 일이 해결됐어? 아니. 그럼 저 일이 잘 된 거야? 아니. 이것저것 물어봐도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달라진 게 왜 없어? 내가 달라졌잖아.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표정을 바꿔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연습을 통해, 의지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뉴기니아의 원주민을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경비행기로 정글의 빈터에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지프차로 나중에 걸어서 정글을 헤치고 들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옆에서 안내인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원주민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밝은 표정으로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은 당신의 표정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천사의 표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환한 미소를 짓고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웃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웃는 거예요. 갑자기 숲속에서 온몸에 치를 한 벌거벗은 원주인들이 튀어나옵니다. 매서운 눈으로 노려봅니다.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표정을 통해 그들에게 비치기를 온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조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교사님만이 아닌 줄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어떤 정글 속에 뛰어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장소가 우리의 정글이에요. 그 모든 장소가 우리의 선교지예요. 그 모든 장소가 우리의 전도처소예요. 내 표정이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표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평안이 넘치는 사람의 표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표정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표정은 인생의 자서전일 뿐만 아니라 표정은 인생의 예고편이에요. 지금 좋은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표정은 안 좋은 형편, 미래의 안 좋은 미래를 예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게 지금 설사 나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밝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밝은 표정은 미래의 좋은 형편을 예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거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여라. 그것이 너에게 안전하니라. 너의 미래를 보장한다 말씀이에요. 기쁨에 찬 인생, 기쁨에 찬 표정을 짓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이치를 알겠습니까? 주님의 이 명령, 이 호소가 참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표정으로 인생을 바꿔봅시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푸른 하늘에 구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어제 날씨가 맑았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땅만 보고 살았구나. 맞아요. 내 삶의 고민과 답답함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자꾸만 땅을 보고 한숨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길을 걷던 중 제 옆을 지나가는 한 행인도 근심 가득한 얼굴로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마음이 전해져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웃음 짓게 해주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이 소망의 기도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은혜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흥해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이 귀한 시간 함께하게 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막 폭풍이 휘몰아치고 슬픔이 차올라서 막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끄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모든 청취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저희들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사 오늘도 다스리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현실이 되어 응답받고 해결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순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9215번님, 74세인 친정오빠가 요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이 임하고 강력하게 기도해서 힘을 얻고 어려움들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올려주셨어요.
0: 네. 아유,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1: 아멘.
0: 우리 74세이신 친정오빠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0: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74세이신 친정오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60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영혼도 있고 그러지 못한 영혼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고 옆 사람을 의지하는 이 귀한 오빠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오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다, 이겨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돌파될 줄로 믿사오니,
1: 아멘.
0: 하나님 우리 귀한 친정오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친정오빠가 정말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0: 아멘.
1: 2667번님입니다. 기도 제목이 세 가지나 있네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란 주제로 실시하는 30일 캠페인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새 성전 건축이 하루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젊은 부부가 동시에 암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0: 네.
1: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0: 네, 이 귀한 기도의 제목,
1: 네.
0: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2667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주님.
0: 정말로 이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세 가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는 30일 캠페인,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1: 아멘.
0: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0: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 귀한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성전 건축이 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0: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젊은 부부에게 있는 암과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2667번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모두 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4540님입니다. 저는 학습지 교사예요. 제가 가르치는 회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교회에서는 영화부 교사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잘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영화부를 부흥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올려주셨어요.
0: 아, 네. 너무나 예, 마음이 따스해지고
1: 네.
0: 얼굴에 웃음 굽히는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1: 맞습니다.
0: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1: 감사합니다.
0: 더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4540님 특별히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학습지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이 일 가운데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칠 때에 특별히 이 세상에서의 지식도 많아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섬기는 교회에서 영화부 교사로도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귀한 4540님 선생님을 통하여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번 토요일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사오니 잘 다녀와서 잘 배워서 몸된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화부가 부흥된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사 어린 영혼들이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전해지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767번입니다. 딸이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한 지가 며칠 되었습니다. 조울 중인데 딸의 인생이 너무나 힘든 파란만장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딸을 만져주시어 회개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주를 많이 원망하고 있으며 저도 많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0: 주여.
1: 올려주셨어요.
0: 아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1: 네.
0: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1: 아멘.
0: 하나님은 우리 0767님을 비롯해서
1: 네.
0: 우리 사랑하는 딸도 분명 사랑하시니까
1: 아멘.
0: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0767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0767님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또 사랑하는 딸도 주님을 원망한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0767님과 그 딸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이 귀한 딸을 안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주님 조울증 때문에 너무나 인생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딸을 어루만지시고 이 딸에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이 임하면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간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딸에게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꿈을 주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이 딸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0: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만날 귀한 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오늘의 원망이 내일은 주님께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의 눈물의 기도가 내일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에게 있는 조울증과 주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오 주님,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0767님도 이와 같은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고 지금의 원망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오직 주님만 붙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0: 할렐루야.
1: 8755번님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를 통해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져서인지 직장에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저의 직장 동료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힘내세요.
0: 아유,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날씨도 이기고 행복한 직장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8755님,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늘 청취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정말 삼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 네.
0: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띄워싸오니 이 마음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5월 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에서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8755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며 덕분에 많은 직장 동료들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8755번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교회 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 기다렸는데 지난 토요일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새벽에 응급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질 것 같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와 양가 부모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0: 그래요, 사모님. 우리 이 시간
1: 네.
0: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모님과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주님.
0: 제가 비록 기도할지라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고
1: 아버지.
0: 또한 이 시간 정말 중보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눈물이 어리는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마주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난 토요일 임신의 소식, 생명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이 부부가 기뻐뛰며 춤추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주님, 그런데 어제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참 새벽에 응급치료를 받게 됐고 아직 의식이 없으며 뇌사 판정이 내려질 것 같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 얼마나

0: 마음이 아프고 정말 무너지는 시간이었을까? 너무나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다 알지 못해 이렇게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퍼할 때도 있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주님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잘 하나님 정말 태중에 양육되어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과 또한 인간의 의술로도 주님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사오니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귀한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코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우리 주님 이 가정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또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정말 이 가정을 통하여 이 생명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오 주님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상황 속에 정말 오직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랑하는 남편 이 안타까운 영혼의 생명은 연장될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생명의 연장을 통하여 조금 더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 기도 사연 보내주세요. 두 번째 은혜로운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0: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두 번째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흥해제일교회 강민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466번님입니다. 샬롬 목사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이요. 세 가지가 있네요. 가정의 달, 5월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더 친밀하도록 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들 은찬이가 8월달에 검정고시를 보는데 6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찬이에게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 보는 날까지 시험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공부하는 그 시간 동안 집중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자녀 임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꼭 신청돼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친정어머니 최수정 성도님께서 하루속히 방학을 끝내고 예배 자리를 방황이네요. 방황을 끝내고 예배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간절한 마음에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6466님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태초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지금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466님의 귀한 가정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랑 넘치고 은혜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에덴동산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귀한 가정에 우리 아들 은찬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8월 달에 검정고시를 보는데 주님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찬이에게 결단력을 주시옵시며
0: 아멘.
1: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집중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0: 아멘.
1: 하나님 사랑하는 은찬이에게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하니 우리 은찬에게도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허락해 주시거니와 특별히 우리의 보금자리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자녀 임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꼭 하나님 선정되어서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그곳에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정엄마 최수정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0: 주님,
1: 정말 이 귀한 영혼이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그 영혼

0: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최수정 성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생각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8151번님입니다. 사람, 권력, 관습 이런 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사업적인 부분, 부부간, 가정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실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8151님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귀한 영혼 될 줄로 믿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8151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는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귀한 영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권력을 의지해야 되는, 관습을 또한 의지해야 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은 다 두루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관습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8151님에게 역사하셔서 이 귀한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응답받는 영혼 되게 도와주옵시며,
1: 아멘.
0: 주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게 주신 사랑하는 부부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허락하신 귀한 가정에 주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께만 먼저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8151번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9326님입니다. 포항 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해병대 교육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게 될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중 세례식을 합니다.
0: 아, 참 귀한 일이네요.
1: 네, 젊은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고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네요.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남로의 남선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은혜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포항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가 이번 토요일 저녁 해병대 교육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게 될 그 영혼들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을 베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 네.
0: 주님, 정말 이번 기수에 우리 훈련받고 자대배치 받게 될 그 영혼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1: 아멘.
0: 특별히 정말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군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0: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례를 베푸실 목사님들과 함께 수종들, 장로님들 또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께 이와 같이 헌신한 영혼들을 통해 우리나라 많은 장병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불어 구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군생활 동안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국민 모든 영혼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군장병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진중세례식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8118번님입니다.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어머

0: 어머니 심정보님께서 잇몸이 아프셔서 주님께서 주신 보혈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난청이 심하셔서 못 들으셔요. 또 난청도 주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0: 네, 어머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육신의 아픔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0: 아멘.
1: 주님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어머니 심정보님께서 잇몸이 많이 아프셔서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하루하루가 아픔과 통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난청도 심해서 참 소리를 잘 못 듣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가장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심정보님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시며 더 나아가 난청을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소리도 듣고 그 사랑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멘.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허락하신 그 날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채우시리라 믿사오니 하루하루의 삶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0: 아멘.
1: 우리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자의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님, 우리 심정보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심정보님 영육간에 강건해지실 줄 믿습니다. 7087님입니다. 아들이 군대 갔는데 코 고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밤새도록 생활관 애들이 옆에서 욕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코골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내무반에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또 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대기 훈련 중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 주님을 붙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더 주님을 붙잡는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1: 네.
0: 너무 힘들겠죠.
1: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낸
0: 네.
1: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0: 맞습니다.
1: 참 느껴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0: 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1: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0: 네.
1: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든든히 지키기 위해 하나님 군대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곳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기에 하나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 열심히 훈련받고 힘들기 때문에 참 밤에 잠잘 때 코골이를 할 수도 있는데 오 주님 이 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고생하고 함께 나라를 지키는 우리 같은 우리 내무반 우리 다른 우리 군 장병들에게도 주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으며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5분 대기조 훈련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잠을 자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이와 같은 훈련 속에 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귀한 확신과 믿음을 이번 기회에 갖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5분 대기조 훈련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님은 군대에도 함께 계시오니 우리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이 함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0: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흥해 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네. 정말 많았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혼들 다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미소 짓는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흥해 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 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이번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일본 찬송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1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서울 서소문 고가자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그 소식을 들은 저희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고 또 부상을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 그리고 가족 모두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구조와 수습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사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20년차 정기총회가 서울 신길교회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은총 속에 걸어온 120년, 함께 도약하는 선결교회를 표어로 내건 이번 총회 개회예배에서 안성우 총회장은 120년 전 겨자씨 하나일것 같았던 선결교회가 영혼을 쉬게 하는 은혜의 재단으로 성장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안 총회장은 영적 혼란이 극심한 이 시대에 순전한 사중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해 치유의 영향력을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교단의 미래 지도를 바꿀 120주년 사업위원회 구성과 함께 10대 사역 비전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총회 둘째 날인 오늘 진행될 임원 선거에서는 현 부총회장 이규용 목사의 총회장 추대와 더불어 목사 부총회장과 임기 3년의 신임 총무 선거 등 교단 행정을 책임질 핵심 보직의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독보적인 5대양 6대주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오전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사흘간 대성전과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제52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를 전격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68년 전 천막교회의 눈물이 5대양 6대주를 품는 거대한 선교의 숲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영적 위기에 직면한 지구촌 목회 현장을 깨우기 위해 다시 한번 순전한 십자가 복음과 역동적인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67개국 677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대거 결집해 차세대 선교

0: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선교사 자녀 찬양단인 브릿지 메이커스의 무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2대 전문인 선교의 선순환 무대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를 맞아 교회 현장에서도 반려견 장례 예배 요청에 대한 목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상실감에 빠진 성도를 위로할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최근 한 기독교 기관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성도들의 반려견 장례 예배 요청에 대해 거절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펠로스 증후군으로 인한 성도들의 정서적 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 고민에 빠진 목회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천신학 전문가들은 국내 반려인구가 급증한 만큼 동물의 죽음으로 큰 상실을 겪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돌봄과 위로의 접근이 이제 교회가 마주한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조직 신학자들은 반려견 장례 예배라는 명칭과 인식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선을 그어야 한다고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반면 동물은 혼은 있으나 사후에도 존재하는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인간과 같은 내세적 존재로 실체화해 기독교적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은 성서적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장례 예배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유족을 위한 위로의 자리인 만큼 형식과 명칭을 일반 장례와 확실히 구별하되 성도가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논란과 혼선이 더 커지기 전에 각 교회 공동체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올바른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4개월째 구금 중인 한국인 박태현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구명운동과 함께 성도들의 격려 편지 동참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1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돼 임시시설에 수감 중인 박태현 선교사를 위해 국내외 성도들을 대상으로 격려 편지 발송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구금시설의 보안 규정상 모든 서신은 러시아어로만 작성돼야 한다며 단체 홈페이지에 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선구와 격려 문구를 게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현재 이민 관련 혐의로 최대 17년의 징역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택 몰수 조치에 대한 고소마저 기각된 상태입니다. 이에 단체 측은 전 세계에서 5천 명 이상의 석방 청원 서명을 결집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 대한민국 외교부에 청원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사단법인 세움과 나눔이 광주광역시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 가족들을 초청해 한국문화 탐방 행사를 열고 고국으로 귀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향한 기독교적 환대와 정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움과 나눔은 지난 25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광주 월곡동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및 새로운 고려인 국제학교와 함께 고려인 동포 130여 명을 초청해 한국문화 교류 탐방 행사를 전격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아시아와 유럽 각지에서 선조들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2세대 조부모부터 5세대 아이들까지 대거 참여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의 정을 나누는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체 측은 이주민 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0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 평양 25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통일교회를 다니는 홍성희 권사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거나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있죠. 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많은 힘을 받고 있는 방송입니다. 제 둘째 딸 시온이가 합창단을 했는데 곳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0: 그래서 우리 시온이 이름이 그 방송에나 아무튼 또 많은 활동 있는 그 방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조그만 헌금을 했습니다. 네, 저는 무슨 방송이 주를 이제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포항국동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 극동방송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과 위로를 체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홍성희 권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딸의 이름으로 동참한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 홍성희 권사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찬란한 그 이름,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천국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극동방송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천국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루터의 절친한 동역자인 신학자 저스티스 요나스가 높은 귀족 가문의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요나스가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지루하다는 듯이 말을 끊었는데요. 아무런 돈벌이도 안 되는 말을 뭘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요나스는 한 우화를 들려주었는데요. 숲속의 왕 사자가 여러 동물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상의 산의 진미가 다 차려진 성대한 잔치였지요. 그런데 이런 식탁을 앞에 두고 대뜸 돼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은 없습니까?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우리에서 먹던 밀 이삭을 찾는 돼지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사자가 차린 진수성찬 같은 영혼의 진미를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을 찾으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포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지요. 이 귀한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땅에 떨어진 음식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의 진미를 매일 묵상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것이 과연 내게 이익이 되는가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본성을 넘어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에서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여호와께 묻는 것이 최상의 길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명확한 답을 들었으니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이까. 이들의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가 모두 갖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무조건 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상식과 합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배운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고 배운 것, 곧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루시는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제 낮에 많이 더워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시간 있을 때 부모님께 더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5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이 어제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또 방사포를 섞어서 발사하면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었는데 네. 올해만 벌써 8번째 도발이라고 하죠. 북한이 계속해서 적대 국가를 여기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져가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아, 북한이 미사일을 쐈구나. 북한이 또 도발을 했구나. 우리는 수없이 반복이 되는 이런 일들에도 일상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무감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런 도발을 통해서 성능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 전역에 언제든 피해를 줄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되는 거죠.
1: 네, 북한의 이런 도발의 불안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남북한 사이의 군사 충돌 대신에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 교류가 재개되도록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올해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라는 출석 인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인피니티 밴드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할게요.

0: 우리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한반도를 우리 가정을 남북한을 오늘도 보호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도 별개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북한이 변화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1: 아멘.
0: 더 이상 이런 평화를 깨는 것 그리고 도발하는 것을 멈추고 남북이 하나 되는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여러분이 계신 지역 함께 출석 인사로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헛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부여에서 이렇게 출석 인사 주셨고요. 과천에서도 어떤 날에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김은희 청취자분께서도 출석 인사
0: 네.
1: 주셨어요.
0: 자, 그리고 요즘에 청주에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가 봐요. 청주에서도 문자를 몇 분이 주셨는데, 우리 6263님 출첵해 주셨고, 또 7320님 어플로,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익산에서도 오셨네요. 예쁜 꽃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게 빗방울이 맺혀 있어요, 이렇게. 와, 이게 장미죠, 지금? 이야, 너무나 예쁜 꽃.
1: 네.
0: 5879님, 감사하고요. 복음 통일, 아자아자아자! 해주셨어요. 아자! 입니다.
1: 그리고 새싹회원 7743님은 양산에서 보내주셨어요.
0: 네.
1: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양산입니다. 오랜만에 극동방송 듣게 되어서 문자는 또 처음

0: 찬송으로 드려요. 그리고 용기 내어 기도문도 보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네, 아멘.
0: 아니 오랜만에 또 문자 주시는데 이렇게 너무 귀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기도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네.
0: 저희가 또 출석 인사 선물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7743님께 그 첫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이외에도 전남 고흥에서도 포항에서도 의정부에서도 서울 창동에서도 오셨고요. 전북 전주입니다. 6977 성도님이세요. 평소에는 북한에 대해서 기도가 잘 되지는 않았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은혜네요 하셨거든요. 좀 멀게 느껴지고 뭔가 마음에 좀 부담도 있고 기도하자니
0: 네.
1: 뭔가 불편함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통일 또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남북의 하나된과 복음 통일 함께 기도하는 OAP데이 수요일 순서는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언어 퀴즈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또 북방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로 어플로 남기실 때 여러분 계신 지역 어디서 듣고 계신지 좀 꼭 알려주세요.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안 나왔는데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셔야 돼요. 뭐 몇몇 지역이 있어요 지금. 예, 빨리 저기 부산도 아직 안 나왔고 예, 울산도 빨리 들어오시고 제주도 들어오시고요.
0: 강원도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1: 아이고 어디 가셨어요. 얼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빅밴드의 찬양 준비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메들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편 차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암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1: 자, 다 같이 한 뼘 차이. 외치셨어요? 자, 우리 뭐 인천에서, 강화에서, 강릉에서 오셨고, 진도에서, 김해에서, 구리, 의정부, 부산, 평택, 송파, 천안, 대전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0: 청주는 있네요. 청주는 네.
1: 내 고향 대전. 어디 갔을까? 어머니 빨리 참여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고향말을 쓰는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1: 네.
0: 이 표현 가운데 저희가 정답을, 우리말 뜻이 무엇일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샵 1069번으로 꽁트가 끝난 후에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대화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힌트를 귀를 잘 기울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0: 맞아요. 예. 꽁트 신혼부부의 대화도 맞아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정답을 그냥...
1: 아니, 요즘 이 바쁜 뭐 시간이지만 딱 한 2분 정도는 정말 이렇게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정답이 오늘은 금방 들립니다. 아셨죠? 하나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여보, 내가 오늘 겪은 일 이야기 좀 해줄까요? 근데 잘 강구해야 돼요.
5: 강구? 혹시 그거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막 뭐 막아줘야 되는 그런 건가?
4: 아, 그냥 들어보시라요. 그런데 좀 복잡하니까 자, 가까이.
5: 아, 잠깐만. 자기야, 나 이거 마무리하고. 응.
4: 어머, 내가 지금 말하는데 강구 안 하고 뭐해요? 아, 지금 내 말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5: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이거 오늘 지금 막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럼 말해봐요. 들으면서 할게, 자기야.
4: 흥, 됐어요. 내 말에 안 강구하면 내가 뭐하러 와요? 일이나 하시라요.
5: 아, 자기야, 삐지지 마. 아, 알겠어, 나 이제 안 할게. 자, 말해봐요. 얼른 말해봐요. 나 강구할게.
1: 아니, 아내가 지금 얘기를 해준다는데 어디 지금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하면서 예?
0: 강구해야죠.
1: 강구해야죠. 그 우리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 옛날에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렇죠? 이렇게 강구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이게 저희가 맥락도 그렇고 네. 받침도 그렇고 8987님도 1076님도 네.
1: 간구라고 하셨는데 간구 아니고
0: 기도할 때 간구가 아니고
1: 강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0: 강하다 할 때 강.
1: 네. 그리고 구하다 할 때 구. 강구다인데요. 자,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로 우리말로 표현 좀 풀이하면 어떤 뜻일까? 보기 드립니다. 1번.
0: 귀를 기울이다.
1: 귀를 기울이다. 2번.
0: 못 살게 굴다.
1: 못 살게 굴다. 힌트도 저희가 드리기 전에 보기도 안 내드렸는데 집중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기 없었어요. 자, 1번 귀를 기울이다. 2번
0: 못 살게 굴다.
1: 정답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꽁트 나가기 전에 이랬잖아요. 꽁트랑 저희 힌트 잘 이렇게 하시라고
0: 잘
1: 말씀드렸잖아요.
0: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네. 이렇게 집중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 이 대화를 강구하신 분들이에요.
1: 맞아요. 네, 여러분이 요즘에 강구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의 재미입니까?
0: 예. 부흥사신 것 같아요.
1: 강구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 말씀에 더 강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더 강구해야 됩니다. 자, 1번
0: 귀를 기울이다.
1: 2번
0: 못 살게 굴다인데 네. 저희가 지역도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한 분은 아까 전에 우리 저의 고향이 없어요 하는 요 말을 잘 강구하셨어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샬롬, 대전에서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새싹희원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가 뭐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이나 힌트들이나 청취자분들의 문자나 잘 강구해

0: 기억하세요.
1: 예. 그리고 OFP데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내게 지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북녘탕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셨지요?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시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수요일 코너 이어드릴 텐데요. 찬양입니다.
0: 리컬러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할게요.

0: 국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방송을 듣는 거죠.
4: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한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7시부터 시작했던 러시아에서의 일과가 있었음에도 자정부터 항상 4, 5시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0: 아이 내가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파수를 헝클어놔도 다시 맞춰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어쨌든 지시를 받으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
1: 예.
0: 보니까 더 사상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동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방송에서 처음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 괴리감이 들진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1: 예, 맞아요. 저희가 극동방송을 그때 들으면서 여기에 지금 김장한 목사님 국무분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잠깐 말씀을 여쭤봤지만은 이 목사님 그때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말씀이.
0: 지금도 잘 나가고
1: 네,
0: 있어요.
1: 나가고 70년대인가 언젠가 여기서 큰 70년대 초인가 무슨 어느 목사님하고 그 통역을 했죠. 여기 어디서 맞아.
0: 맞아요. 빌리 그레이
1: 그때
0: 목사님이랑.
1: 예, 미국에서 그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제가 생각했던 북한의 우상 숭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저로서는 단언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이제 보면은 북한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북한은 김일성 외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좀반 거죠. 북한은 체제하고 우리 지금 이 극동방송에서 나온 하나님 하고 볼때 김일성이가 하나님인가 북한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조금 자유롭고 말씀에 보면은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 뭐 5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그런 말은 많은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 극동방송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때는 좀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때가 지나면서 또 시간이 바뀌고 이제 극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이 북한은 북한이 잘 살길 위해서 뭐 태양에서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다 뭐 민족이 태양 이런 거로 나오는데 좀 반대적인 변에서 이제 많이 봤고 그때는 제가 성경은 이제 말만 듣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고 99년도에 98년도에 어느 선교사님부터 성경책을 한번 선물을 받았댔어요. 예.
0: 러시아에서요.
1: 그것도 그 선교사님 막 협박을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성경을 조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간 들었던 이제 극동방송하고 좀 대비해서도 보고 근데 또 실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던 거하고 이제 성경책을 보는 거하고는 좀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0: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1: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방송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왜 창조했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상하고 이런 귀신이 진짜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극동방송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로 해서 이제 해설을 잘해준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고 성경을 직접 제가 읽는 거하고는 또좀 다르다고 좀 호기심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0: 이게 성경을 혼자서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꽤 많으셨겠어요.
1: 맞아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받아서 가방 속에 이제 넣고 다니면서 남이 보이면 안 됩니다. 북한은 성경 가지고 다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말하다 이제 그 가족체로 보이브에서 실어 간걸 봤습니다.

0: 정도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추고 다니고 봤지만은 처음에는 창세기는 저는 아주 흥미가 없었어요.
1: 이렇게
0: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됐다,
1: 지으시고.
0: 뭐 웅창이가 바다가 됐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잘 미져도 안 지고 이거는 나쁜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직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무슨 십계명을 딱 읽어보면은 북한 조선노동당 귀화하고 딱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항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지만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서 고집중고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다 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나름대로 보기를 시작했고 창세기는 아예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지나가면 좋은 말씀 드리는 것 골라보고 또 이해되는 거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때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몰래 성경을 보시면서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셨던 거죠?
0: 그렇죠. 제가 수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1: 러시아에서.
0: 네 들어가면서 시골에 이제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중국산 노원기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겠다 뭐 러시아 말보다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싫어 가지고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바롭스크는 또 극동방송이 잘 잡혀요. 저쪽 시베리아하고 좀 다르고,
1: 시베리아.
0: 네, 거기와는 다르고, 저는 잘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장한 목사님 그 말씀도 듣고, 그냥 성경책은 그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말하는 건 듣고 이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구나 하는데 북한은 이제 김일성 숭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을 알게 돼서 좀 문의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저는.
1: 근데 그렇게 지금 수배라고 말씀하신 것 것처럼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지내던 곳을 나오시고 나가야겠다 하시고 나오시고 성경을 받았던 거는 나오시기 직전인가요?
0: 그렇죠.
1: 아니면
0: 98년도 제가 하바로스 7장을 왔다가 이제 11으로 가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협박을 하다가 밤새 얘기도 나누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1: 협박을 하다가 성경을
0: 맞아요.
1: 선물로.
0: 맞아요. 아주 좀
1: 와.
0: 시간상 이렇게 다 얘기하고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밤새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돼서 내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이제 다녔습니다.
1: 그 선교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뵌 적은 있으세요?
0: 그분 제가 이제 한 2년 좀, 1년 좀 넘어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가남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는데 그때 후회되는 건그 선교사님이 젊은 부부인데 50대도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니까는 이제 완전 가나안 판정을 받고 들어와서 사역 정리하러 이제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2박 3일 같이 지내고 저는 다시 나오고 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 그때 그 어느 지방에서 왔는데 어느 도시에서 왔는데 주소를 좀 알아봤으면 좋을 걸 그걸 다행히 생각은 안 하지만은 참 불행입니다. 그 그때 못 물어본 거예요. 그 처지를.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찾을 사람들은 찾았는데 그분은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1: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너무 귀한 선물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0: 맞아요. 네.
1: 그 선교사님을 꼭 다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워낙 그때 러시아에 나오면 안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핍박 받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남은 사람들도 몇이 없는데, 오대서 파송해 있는데 장로교라는 건 알았습니다. 장로교를 알았는데 서울 사람인지 오대 사람인지 제가 자꾸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90년대에 온 분들을. 근데 감리교에서 많이 파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감리교 침례교에서.
1: 참 많이
0: 그래가지고
1: 알아보셨어요, 집사님.
0: 가족이랑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귀한 열매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시고,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찰나에 만났던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성경과,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된 극동방송,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을,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 읽기 싫으셨던 창세기도 다 읽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던 변화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도가 고향인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2022년 이곳 대한민국에 건너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김명식과 강찬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 찬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만나보신 우리 안드레 집사님 창문을 가리고 불을 끄면서도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0: 그때 여러분께도 그 간절함이 전해졌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한편 차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1: 네.
0: 문제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강구다.
0: 네.
1: 강하다 할때 강구다. 이게 무슨 뜻일지 1번이 귀를 기울이다고요. 2번이 못 살게
0: 네.
1: 굴다인데, 한 청취자분의 문자는 뭐, 저는 OFD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0: 와, 진짜죠?
1: 하지만 당첨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0: 저런.
1: 같아요. 라고 하셨던 청취자분도 계시고.
0: 네.
1: 촉촉히 보슬비가 내리는 차 안에서 찬양을 강구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포항에서도 보내주셨어요.
0: 네.
1: 이 강구다 무슨 뜻일지 1번 귀를 기울이다, 2번 못 살게 굴다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라이브로 드릴게요. 자, 이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 JM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파주 헤이리 커피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 드리고요.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곡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1: 황사나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라 화장품에서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그래서 오늘 한편차의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귀를 기울이신 분들이 모두 다 정답을 1번이라고 잘 보내주셨어요.
0: 네.
1: 강구다 우리말 표현 귀를 기울이다입니다.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힌트를 너무 알수 있도록 주시네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맞으시죠?
1: 그리고 오늘도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0: 야.
1: 강구하고 힘써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0: 네.
1: 6849님, 아멘입니다.
0: 자, 김정은이 제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도
1: 아멘.
0: 계셨고요.
1: 귀 기울이고 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서초구에서 1번 보내주신 6604님도 정답이시고요.
0: 네.
1: 군산에서도 귀잘 기울여 주셨어요. 7412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은요.
1: 오늘 당첨자는 새싹회원 4620님부터 시작해서 복음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보내주셨던 9121님,
0: 네.
1: 그리고 7412님, 더해서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0: 네.
1: 링크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위로받고 용기 얻으며 삽니다. 7395님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처럼 북녘땅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북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1: 더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남자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그런 트랜스젠더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거주하는 남자 미겔은 자신의 이름을 여성 이름인 미셸로 바꾸고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며 평소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절대로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미겔. 그는 실제로 머리를 여성처럼 기르고 화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그가 결국 10살 여자아이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죄질이 심각하여 그는 최대 7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라고 미국 언론은 전한 바 있습니다.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최근 발생했는데요. 이를 본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는 댓글들을 인터넷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저는 부산 남구 대현동에 속보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말순 권사입니다.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딸아이한테 한 10여 년 전에 넘겨주고 차량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신말순 권사님을 만납니다. 학원 경영을 딸에게 맡기고 이제는 차량 선생님으로 극동방송을 더 많이 듣고 또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0: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장으로서는 너무 경영도 해야 되고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고 근데 지금은 극동방송을 늘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운전대에 오르면 극동방송부터 먼저 딱 라디오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더 좋아요.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또 할 극동방송이 들려지니까 로우송도 따라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말씀 들으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제 신앙이 더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1: 신말순 권사님의 믿음의 시작은 신실하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였습니다.
0: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독실한 신앙인이시거든요. 믿음의 분이시고 은퇴권사님이시고 한 교회를 65년을 넘게 섬기셨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머니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고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제 그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도 한 번씩 나가고요. 일주일도 나가고 그랬는데 부엉이가 있어서 부엉이에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부 회장을 계속 했었어요. 한 2년 정도요. 그때 아마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중동부 시절에 보조교사를 또 했네요. 그래서 그때 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만나지 않았나 싶고
1: 신말순 권사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석포교회 최만식 목사님을 향한 마음 들어보시죠.
0: 저희 이제 포교회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되어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여신 우리 최문식 담임 목사님께서 13년 전에 부임하셔서 처음 부임하실 때 그때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게요. 정말 그 성우와도 마찬가지 같은 그런 너무나 멋지신 목소리로요. 정말 말씀을 신앙스럽게 전하든지 제 생에 아마 처음으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을 만큼 지금도 이제 물론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있으시고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참성심과 배려심이 많으시고 진중한 성품이셔요. 참 착하시고 따뜻하시고 인격적인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필요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도 오시고요. 목사님의 만남에 복을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렸어요.
1: 창원극동방송을 애청하던 심 권사님은 부산극동방송 개국 이후 시험방송 때부터 열렬한 애청자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0: 이제 저희 부산극동방송이 채워지면서요. 그 전에는 이제 창원극동방송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간간히 들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산극동방송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방송부터 극동방송 사업 할 때도 조그마한 뭐 헌금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극동방송 너무너무 그리고 큐티로 여는 하루에 묵상이 어찌나 진짜 막 묵상이 되어가지고요.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이제 제게 이 방송이 안 들리면 기가 허전할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게 극동방송 들으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1: 방송을 들으며 내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방송과 함께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의 자연스러운 동역이 이어집니다.
0: 극동방송이 또 저 영혼을 살리는 방송이잖아요. 제가 저도 이제 그 예수동네 놀러오세요라는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0: 정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수십 명이세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자녀로서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요, 진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얼마 안 하다가 지금 자꾸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그냥 조금 하고 있어요.
1: 심 권사님, 신말순 전파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정성이 모아져 극동방송은 쉼없이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 사랑하는 은지 아빠, 우리가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지 벌써 32년이 흘러 우리 보물단지 세 딸과 두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네요. 결혼 전 어머니께서 불교이시라 믿는 저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시던 어머니께 저랑 똑같이 생긴 아가씨 데리고 오면 헤어지겠다 할 만큼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그 사랑 지금까지 변함없어 감사하고 나와 결혼하기 위해 예수님 믿고 학습까지 받고 믿는 식으로 결혼하고 속포교회에 와서 원로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까지 20여년간 참 착실하게 잘 다녔는데 그 다니면서 마음이 참 평안하다며 졸면서도 경찰관이랑 졸면서도 예배 자리에는 나왔었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유튜브 예배라도 이번 주부터 드릴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해요. 사랑해요.
1: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음성 편지에 이어 신말순 권사님의 감사 그리고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저희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영광에 의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귀가 다 주께 속했는데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이요. 주님 영광에 의해서 다 사용하고 싶고요. 그렇게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 전도 대상자들이 좀 많은데요. 그분들을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게 기도하고 싶어요.
1: 복소리, 오늘은 부산 석포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신말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시편 104편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

0: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능력이 약하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아,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주님께 있다는 것.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공중에 새를 보라는 거예요. 이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러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생명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성공도 하고요. 원하는 것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자신의 모든 아들과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왔으니까 주님께로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다면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주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있는 것 좀 사라지고 나면은 하나님 왜 내 거 가져가시느냐고 막 따지고 들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양식을 구하지 말고 거기서 살지 말고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러니까 그랄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머물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거두고 그렇게 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거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물론 자기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인 거예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떤 지혜, 군사의 힘, 이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너의 생명을 내가 15년을 연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왕이라고 해서 그 생명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여러분 질병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주관자라는 거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놔버리시면 우리는 끝난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걸 의지하지 마세요. 좀 건강하면 좋을 것 같고, 물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우리 자녀 성공하고 출세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붙잡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인생 끝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죠. 그냥 내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재창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가서 메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메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뼈가 살 수 있겠느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버린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생기를 대언할 때에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무너진 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더라도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그 기준을 보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면 돼요.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감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토요일까지 막 몸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 되면 힘이 나요. 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결단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고 그래서 내 심령이 내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나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하면 내 가족이 변해져요. 그래서 함께 사랑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해 못했던데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용납하지 못했는데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 쉽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면 돼요. 너희의 마음 만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만지면 그때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육 간에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뭐 강한 사람도 똑같아요. 상처로 인하여서 또는 염려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냥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그 내 힘으로만은 어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 안 만지면요. 내 마음은 그냥 굳어진 채로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굳은 땅에 씨앗이 심겨질까요? 심겨지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야. 또는 성령도 저 사람은 못 바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포기할 때가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공의 앞에 잡혔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잡혔는데 또다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용기 아닙니까? 이게 담대함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온냐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결코 담대하지 않습니다. 대장부가 아니고 졸장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또 공급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일할 수 있고 또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뀌지 않는 내 마음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 내 의지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좀 생각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지를 분별해서 선택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제가 저녁에 모임에 가가지고 나눔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새끼라 김인수 PD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저 맞다고 했더니 아, 놀라시더라고요. 새끼라 방송 참 자주 듣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저를 꽤 냉정한 사람으로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물론 방송에서 냉정하고 좀 밀어붙이다가 가끔 따뜻함을 보여주기도 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전화할 때 막 때로는 밀어붙이죠. 교회 가자고. 사실 저의 진짜 성격은 그게 아닌데 이 스튜디오 안에만 들어오면 제가 우리 총연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네요. 그분 믿고 그냥 귀하고 귀한 일이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한 분만 통화하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연결하기 위해서 가끔은 전화 연결하다가도 냉정하게 끊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백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건 범죄인데 좋은 일 가지고 총 연출 하나님 믿고 조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괜찮을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방송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네요. 거기에 살짝 숟가락 얹고 있는 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 누구를 부르실지 궁금하네요.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입니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모임 갔다가, 한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좀 서로 나누다가, 제가 이제 뭐 극동방송 새끼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새끼라 그분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냉정한 줄 알았다고. 그러게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 따뜻함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더 따뜻함을 제가 좀 이렇게 더 넣어야 되나, 밀어붙이는 거 조금 이렇게 자제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면 안 되죠. 그 마음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때로는 그런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새끼라에선 살짝 뒤에서 밀어드립니다. 등 떠밀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 그리고 나서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자, 오늘 또 어떤 분에게 살짝 밀어붙이기를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기대가 돼요. 오늘 5월 27일입니다. 아, 5월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리고 월요일에 잠깐 여러분께 안내를 했었는데, 새끼라에서 가족전도를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가족전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끼리 사랑해 여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해요 부모님,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방송 중에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 모아서 가족전도 했던 그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새끼라 가족전도에서 사랑 고백하는 영상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 이 시간에는 이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 특히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보내실 때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족 전도에서 따뜻하게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이라고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링크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835번님 잘하고 계십니다. 쇼트트랙에서 릴레이 경기할 때 살짝 밀어주듯이 밀어야 해요 라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응원. 그러니까요, 뭐 때로는 밀어붙여야죠 뭐. 예, 팍팍 밀어주세요. 또 이렇게 또 1113번님도 우리 67 6471번님도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영

항상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아마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못 보신 분들 영상 보내주시면 가족전도 사랑 고백하는 새끼라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그게 맞아요. 당당히 밀어붙이니 참 좋습니다. 파이팅! 하고 0191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샵 1069 영상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혹시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방학이라고 두 글자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교회를 지금 쉬고 있지만 이 방송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듣고 있다.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천주교 신자가 이 새끼라를 듣고 있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무교생이 듣다가 전화 연결된 분도 있고 어제는 탁송 배달하면서 자동차에 틀어져 있는 방송 우연히 듣게 된 분도 있고 각가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극동 방송을 듣게 되는 분 많습니다. 자, 지금 혹시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어떤 이유든 아무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영상이라고도 좀 보내주시고 방학도 보내주시고요. 자, 김담비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김단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나눴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 가족전도 사랑해라고 고백

0: 방학 중이신 분들이 있으면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 이렇게 문자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전도가 요청이 왔어요.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전도하고 싶다고요. 자, 제가 우리 지금 며느리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어머니 이상희님께.
1: 여보세요?
0: 바로 받으시네. 예,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0: 이상혜님이시죠?
1: 네.
0: 네,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라디오가 옆에 틀어져 있나요?
1: 네?
0: 라디오가 틀어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주시면 좋겠는데.
1: 예, 잠깐만요.
0: 예, 예.
1: 네네.
0: 끄셨어요?
1: 네.
0: 어우, 오늘 며느리가 이제 사연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1: 예.
0: 방송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예. 방송 듣고 계셨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 맞으세요?
1: 네.
0: 어, 청주에 계시고 오늘 그러면은 며느리 얘기 듣고 극동방송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한번 들어봤어요? 그 전에도?
1: 예, 그 며느리 뭐 식구들이 다 극동방송 틀고 다니니까.
0: 네네.
1: 그 방송은 많이 들었어요.
0: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으셨군요. 어머님도?
1: 네. 뭐 며느리, 남편, 아들 뭐 다.
0: 오, 며느리, 남편, 아들 다 극동방송 애청자인가 봐요.
1: 네.
0: 어, 근데 그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며느리가 네. 저희 방송국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어머니 요청을 했어요. 사연 요청을.
1: 네.
0: 혹시 이 시간대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님? 처음 들어봤어요. 이 시간대는.
1: 네.
0: 근데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1: 예.
0: 어머니 교회 다녀보셨어요? 전에?
1: 다니다가
0: 예.
1: 몸이 아파가지고
0: 예.
1: 쉬고 있어요.
0: 아, 몸이 아파가지고 쉬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쉬고 계세요? 얼마나 쉬고 계세요?
1: 이제 가끔 이제 뭐 행사 같은 그런 데는 가고 그리고 그냥 7년 정도
0: 7년 정도 쉬고 계셨고 가끔 이렇게 또 행사 때 가고 계시고
1: 네.
0: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은?
1: 많이 아파요.
0: 아, 지금도 몸이 좀 안 좋으세요?
1: 예.
0: 그렇구나.
1: 너무 떨려요.
0: 아, 지금 떨려요?
1: 예.
0: 아, 왜, 방송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1: 예.
0: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방송 안 나간 방송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통화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1: 네네.
0: 그냥 저하고 예 그냥 통화한다 아들 같은 친구하고 통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통화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어머님 선물을 드려요. 네. 선물.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1: 네.
0: 좋은 선물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 만화에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로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고르신다면.
1: 견과
0: 세트. 알겠습니다. 견과 세트 보내드리고 혹시 아버님도 옆에 계세요?
1: 아니, 일 나가셨어요.
0: 일 나가셨어요. 네. 그러시구나.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네.
0: 어머님이 지금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아프신지 이제 거동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며느리가 요청을 했는데 며느리 덕에 선물 받았잖아요.
1: 네.
0: 며느리도 선물 줘야겠죠?
1: 네.

0: 주셔요.
1: 네, 며느리 뭐 줄까요, 며느리는? 아까 그것 중에서. 야,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자, 우리 며느리 나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이혜경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저희 아버님이 열무김치 좋아하셔서 김치로
1: 또
2: 드시면
1: 아버님을
2: 항상.
1: 위해서 또.
2: 네.
1: 자, 열무김치. 어머님,
0: 네.
1: 이 며느리가 옆에 듣고 있었어요.
0: 네.
1: 며느리가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에 더 더불어서 우리 어머님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0: 네.
1: 자, 우리 두분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하세요.
2: 엄마,
0: 응.
2: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아프시지만, 아프신 거다 낫고 가려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아프셔도 예배 드리시면서 엄마 영혼이 먼저 회복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영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도 낫게 해주실 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엄마가 예배 생활 잘하시고, 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해.
2: 인사해요.
1: 어머님 좋으시죠?
0: 네.
1: 와, 며느리가 엄마라고 하는군요.
0: 예.
1: 우리 며느리가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방송국, 특히 이제 전국 방송에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며느리 통해서 오늘 전화 연결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거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의 어머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꾸준하게 교회 다니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꼭잘더 깊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혹시 아버님도 같이 지금 쉬고 계시나요? 교회?
0: 아니요,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1: 아, 아버님은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0: 예, 주일 안, 저만 아파가지고,
1: 몸 때문에
0: 입이,
1: 어쩔 수 없이.
0: 예, 입이 많이 아파가지고.
1: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되게 걱정 많으시겠네요. 몸도 아프시고, 또 같이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0: 예, 교회
1: 많으시겠어요.
0: 다니면서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1: 그래요.
0: 요번에 안수 집사 임직인가?
1: 또 받고,
0: 그거
1: 네네.
0: 받고,
1: 네네네, 그렇구나.
0: 우리
1: 그래서,
0: 뭐,
1: 예.
0: 4개월도 다 아니 그랬는데, 저만 못 가요.
1: 아, 그래요. 어머니, 한번, 그래도 용기 한번 내셔서,
0: 네.
1: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시면서, 아픈 그 육신도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1: 저 따라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어머니? 예. 저 따라서, 예?
0: 짧은 성경 해주세요.
1: 짧은 걸로, 예, 짧은 걸로 저 따라서,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 맞습니까?
1: 예, 부활하신
0: 부활하신
1: 예수님을
0: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1: 교회에서
0: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 기도합니다.
0: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참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0: 지나간 사주.
1: 청주에 그 남편 다니시는 교회가 근처에 있나요? 집 근처에?
0: 예.
1: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남편과 함께 좀
0: 네.
1: 몸이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하시고
0: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요.
1: 네, 그렇군요.
0: 그래가지고 청주 영농에 있는 청남교회 다니고
1: 청남교회. 혹시
0: 있어요.
1: 며느리 아들도 같이 살아요?
0: 네.
1: 아, 지금 그냥 따로 있는 거군요. 지금 이 시간에 저녁엔 같이 만나고.
0: 네. 네, 직장 다니니까 다들
1: 그렇구나.
0: 나가고
1: 예,
0: 학교 가고.
1: 우리 며느리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0: 혜경아, 네, 엄마. 사랑해.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열심히 엄마도 노력할게. 네, 감사해, 엄마.
1: 그래요,
0: 고마워.
1: 우리
0: 네.
1: 어머니, 우리 며느리뿐만
0: 네.
1: 아니라 다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0: 네.
1: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다
0: 네네.
1: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몸도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0: 네.
1: 혹시 어머님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어머님 듣고 싶은 찬양?
0: 독생자 예수.
1: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맞나요?
0: 네.
1: 살아계신 주. 아.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0: 그냥 어릴 때,
1: 아.
0: 그냥 학교, 초등학교 때인가?
1: 네.
0: 그때 처음 나갔었어요, 교회를.
1: 네.
0: 동네 시골 교회를. 거기서 이제 그 짧은 저기 그 찬송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 많이 변했는데
1: 네.
0: 그 노래가 듣고 싶어요. 저는.
1: 네. 살아계신 주. 정말 살아계신 주잖아요. 특별히 아까
0: 네.
1: 기도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응?
0: 네.
1: 꼭 이번 기회 잘 믿으시고요.
0: 네.
1: 7606번님이 청주 시민인데 청남교회
0: 네.
1: 정말 좋은 교회라고 꼭 나가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셨네요.
0: 아,
1: 기도하신다고.
0: 맞습니다. 네네.
1: 어머니 힘내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왔습니다. 예. 어머니
0: 네.
1: 건강하시고
0: 네.
1: 극동방송 오늘 이후로 한번 좀쭉 들어보세요. 방송도.
0: 예.
1: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우리 이혜경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찬양의 언덕 살아계신 주. 그렇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전하고 있는 방송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전도 사랑의 영상 사랑 고백하는 영상 받고 싶으신 분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 나눠주시고요. 좀 전에 아까 우리 며느리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거 보고 참 뭉클했다고 0683번님 며느리 목소리에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어머니 살아계신 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눈물하고 감동이라고 5012번님도 이렇게 8942번님 어머님 사랑스러운 며느리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이제 우리 어머님 몸이 조금 더 조금씩 좋아지시면서 예배도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 쉬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 문자 달라고 했는데 방학 문자가 와 있거든요. 이분들 제가 잠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 한번 해봅니다. 3714번님 3714번님께 제가 전화 한번 할게요.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3714번님 자,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안 받으십니다.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한 번 더 3714번님 3714번님 신호가요. 아 안타깝습니다. 전화 안 받으시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학생이 있거든요. 또 다른 방학생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2019번님 2019번님 방학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극동방송 일반 전화로 갑니다. 2019번님 전화 걸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우리 2019번님 아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 맞죠?
1: 네네.
0: 본인이 방학생 맞으세요?
1: 네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1: 시집 와서 계속 방학인데 오늘 유난히 한번 올려보고 싶었는데 전화 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워.
0: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일단요.
1: 감사합니다.
0: 결혼하고 나서 방학이면은 좀 오래됐어요?
1: 20년이 좀 더.
0: 20년.
1: 네.
0: 야 한번 오늘 도전해

0: 올까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첫 방송은 아니신 것 같고 계속
1: 네,
0: 들으셨나
1: 그냥
0: 봐요.
1: 네.
0: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극동 방송은 20년 방학 중에.
1: 아니, 늘 저기 뭐에 차에 고정은
0: 예.
1: 해놓고 다니거든요. 마음은
0: 마음은 늘 한데
1: 늘
0: 그게 20년이 흘렀군요. 그
1: 네.
0: 처음에 극동 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냥 우연히?
1: 아, 네. 우연히 이렇게 차 뒤에
0: 네.
1: 극동방송이라고 좀차 뒤에가 있길래 그냥 한번 채널을
0: 그
1: 돌려줬는데
0: 빨간색
1: 그게 한
0: 스티커 보고,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지금 목포예요.
0: 목포.
1: 네.
0: 야, 그렇군요. 최근에 제가
1: 네.
0: 목포 극동방송 한번 갔다 왔는데, 예,
1: 네.
0: 목포에도 우리 그, 이 새끼라라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결도
1: 아,
0: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그렇구나. 오늘
1: 네.
0: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네,
0: 20년
1: 너무
0: 방학을 오늘 끝낼 수
1: 반갑습니다.
0: 있는 절호의 기회네요. 예? 20년 방학을 끝낼 수 있는.
1: 네네.
0: 지금 혹시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아, 네. 아들이랑 방송 듣다가 카페에 잠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워요.
0: 지금도 카페예요?
1: 네, 앉아 있어요,
0: 아들하고?
1: 아들이랑. 네.
0: 와, 이 시간에 아들하고 카페 앉아 있기가 쉽지 않은데 아들이 몇 살인데요?
1: 학교 이제 끝나가지고 데려오는 길에 빵이 먹고 싶다 해서. 네.
0: 아들이 초등학생인가요?
1: 아니요, 아니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0: 예. 끝나고 나서 지금 빵 먹고 있군요. 빵과 커피 한 잔.
1: 네.
0: 근데 어떻게 극동 좀 전에 아까 빵집 들어오기 전에 차에서 들으신
1: 네.
0: 거예요?
1: 네, 차에서 아기 기다리다가, 아들
0: 기다리다가
1: 기다리다가, 네, 그냥
0: 방학 딱
1: 오늘은 그냥,
0: 보냈다가
1: 네.
0: 지금 갑자기 딱 받고 놀라셨구나. 자, 오늘 이제 딱 하나님께서 우리 2019번님 부르고 계시네요. 자,
1: 감사합니다.
0: 선물. 혹시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아세요?
1: 아니요, 굳이 제가 받기가 좀 송구스러워요. 다른 분께 또 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
0: 왜
1: 전화만으로
0: 받기가
1: 다시.
0: 송구스러워요? 20년 방학생이면 정말 몇 개를 더 들을 수 있는 방학생입니다.
1: 아유, 아유,
0: 우린 방학생을 위한
1: 죄송스러워요.
0: 선물이 잔뜩 있어요. 자, 소곱
1: 네.
0: 창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 부각 세트,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 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혹시 경과 받을 수 있나요?
0: 아,
1: 안 받아도
0: 그럼요.
1: 되는데
0: 견과.
1: 죄송합니다.
0: 뭐가 죄송해요?
1: 다른 분께
0: 죄송할
1: 드려야
0: 거 하나도
1: 되는데 제가.
0: 없어요. 알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우리 2019번님 같은 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1: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2019번님 강하게, 아주 강하게 부르고 계시네요. 원래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쭉 하시다가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안 하시게 된 거죠?
1: 네, 엄마 아빠를 제가 전도를 하고
0: 예.
1: 제가 시집을 와서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0: 혹시 남편도 지금 같이,
1: 아니요, 남편은 이제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0: 다른
1: 더
0: 종교를 가지고
1: 힘든.
0: 있어요.
1: 네.
0: 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는 아직 교회 안 나가봤겠는데요?
1: 아니요, 제가 물어보기에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한 번씩 학교에서 그 전도하신 분들이 계시다더라고요.
0: 네네.
1: 네, 그럴 때한 번씩 따라갔다고 얘기를
0: 아,
1: 들었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은 없겠네요, 우리 친구가.
1: 네, 그렇죠. 제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0: 20년 동안
1: 있어서.
0: 마음은 계속 있었고, 목포극동 방송 계속 듣고 계시고.
1: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2019번님 이제 딱 선택하셨고, 이 방송 통해서 부르고 계시니까, 딱 오늘 한번 그 강한 사인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저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고맙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우리 2019번님 혹시 네. 교회를 나가게 되면 네. 그 남편은 어때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반대가 있나요?
1: 예전에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0: 네.
1: 지금은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0: 지금은 좀 반대할 것 같아요?
1: 반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0: 반대할 것 같진 않아요. 옛날엔 반대를 했는데
1: 네.
0: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요?
1: 네.
0: 그렇구나.
1: 네.
0: 자, 일단은 네. 아까 견과 선택하셨잖아요.
1: 네.
0: 남편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소곱창?
1: 아니, 이거 하나, 아니, 이거 하나도 괜찮습니다.
0: 아니, 저희는 두 개 막 세 네. 개도 드려요.
1: 아이고.
0: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치 세트, 연어. 왠지 소곱창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뭘 좋아하실까?
1: 아니,
0: 커피.
1: 그냥 유산균으로 선택해도 되겠
0: 유산균. 오케이.
1: 네. 아이고,
0: 그래서 남편한테 유산균 네. 선물 꼭 좀 전달해 주시면서 오늘 네. 있었던 일 꼭 좀 네. 얘기해 주세요.
1: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오늘 있었던 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혹시 네. 목포극동방송 통해 가지고
1: 네.
0: 교회 소개시켜 드려도 돼요? 우리 2019번님.
1: 가까운 곳이요?
0: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
1: 네. 네.
0: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연락 드릴게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닐 때 혹시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찬양 있어요?
1: 호산나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호산나,
1: 네.
0: 호산 이거요?
1: 네. 오,
0: 옛날 곡인데.
1: 네.
0: 그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1: 네네. 네.
0: 어깨 찍고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뭐 이러면서.
1: 네. 네
0: 그러니까
1: 너무...
0: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이렇게 주일학교 네, 다니셨구나.
1: 네네. 그때부터 혼자 다녔어요.
0: 그랬구나. 예.
1: 네.
0: 저희가 교회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1: 네.
0: 이번 주부터 한번 꼭 결심하셔서 꼭 도전해 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1: 네, 네.
0: 오늘 우연 아니에요?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네,
1: 네.
0: 미리 축하드리고
1: 네.
0: 전화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또 연락 드릴게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60도의 한영훈이 20년 만에 앞에 스티커 보고 우리 극동방송 스티커 보고 방송을 또 우연히 우리가 생각하던 게 우연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듣다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소개도 받기로 했습니다. 호산나 옛날 곡인데 곧 이 곡도 나옵니다. 크룩스의 곡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갑니다.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리고 또 호산나까지 메들리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호산나 참 오래간만에 또 힘찬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 많으십니다.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영상이라고 두 글자 주시는 분에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는 전남 영암에서도 극동방송 들리나요? 주파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럼요, 목포극동방송이 들리죠. 주파수는 100.5MHz입니다 100.5. 목포극동방송, 또 그쪽 광주극동방송도 있고 목포극동방송도 있고 또 전남동부극동방송, 또 여수에도 있고요. 이렇게 또 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울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네, 자, 영상이라고 또 주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는 분들 오늘 영상 받으시면은 그 영상, 따뜻한 사랑 고백 영상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새끼라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준비가 되니까 내일도 함께 하시고요. 끝곡 행복한 가정,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0일

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0: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장 큰 죄악은 부르짖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치료자다, 내 기쁨이고 내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고 염려와 또 불안해하는 그런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존 루터의 아름답고 찬란한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첼토 3악장 론도 준비했습니다. 아,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클라리넷 콘첼토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모차르트는 개인적으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에는 꼭 클라리넷의 솔로가 등장하곤 합니다. 클라리넷은 굉장히 낮은 음역부터 높은 음역까지 아주 활발하게 연주할 수 있는, 또 음색이 아주 찬란하면서도 또 깊이가 있는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선망하는 그런 악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첼토 3악장 론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연주, 한스 폰크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첼토 3악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가운데 2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죠.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의 2악장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에 나오는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G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아모스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독 청년에게 고함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오늘 청년 주일로 섬기고 있고 오후 차양 예배 때는 이제 청년들 헌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동시에 교회력, 교회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냈고 이어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의 시간을 일곱 주간을 보낸 거예요. 일곱 주간을 7, 7이 49죠. 그리고 이제 50일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능력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과 더불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가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제 아들이 눈으로도 보았고 체험을 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성령의 충만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들은 힘을 얻고 능력을 가져서 이제는 세상으로 삶으로 사람에게로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야말로 예수 운동을 펼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건 교회 역사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나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넘어지고 우린 힘이 약한 우리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세상이 무섭다, 내 힘대로 되는가,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능력은 내 의지나 내 어떤 지식이나 내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 사건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만들어줍니다.

동명강림 주일을 지나가면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성도답게 크리스천답게 내가 인생을 살아내도록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나 모든 여건들을 담대하게 도전해 나아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기, 특별히 남북이 갈리어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모스서 1장과 2장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너희 북이스라엘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왜 멸망하느냐? 오늘 멸망의 이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뭐냐?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몇몇 가지 죄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정의를 위해서 재판하는데 재판이 굽었다는 거예요. 돈 받고 재판하고 힘 있다고 봐주고 너희의 재판이 굽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상거래를 하는데 너희의 저울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대박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부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너희 사회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가정들이 세상의 잘못된 성윤리로 오염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도덕한 성윤리가 집안까지 들어와서는 가정이 성적으로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 이야기를 언급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벼랑간 선지자가 방향을 바꾸더니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여기까지 오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거를 둘러보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었냐? 수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적은 우리보다 더 강했다. 그들의 힘은 더 컸다. 우린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고 이 땅을 얻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이 싸워주어서 저들을 몰아내게 되어졌고 이 땅을 얻은 거 아니냐? 광야 세월 40년 동안 우리는 헤매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 정착해서 살게 해 주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희 자녀들 가운데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청년들이 꿈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너희 가운데 있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잘 이루어졌고 대와 대를 이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중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 지속하도록 믿음의 청년들이 너희 가운데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들은 그래도 경건한 자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열망하는 너희 자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어졌고 너희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온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후반부, 그런데 너희들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이하입니다. 마치 곡식단을 가득하게 실은 이 수레가 땅을 밟음같이 무겁죠. 이것이 너희의 목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도망갈 수가 없고
아무리 강한 자도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활을 가진 자도 서지를 못하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하지를 못하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어 간신히 도망가리라. 왜 이런 재앙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12절 시작. 그러나 아멘, 아멘. 멸망하게 되어질 서너 가지 이야기는 앞에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재앙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너희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콕 집어서 오늘 12절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구나. 너희가 선지자한테 예언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곳으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깊이 가슴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사회, 이거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구별된 자, 성별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약속을 한 자들이, 하나님 사무엘처럼 평생을 약속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정한 기간을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자들입니다. 제가 세상 가치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정하게 시간과 제 삶을 들여서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이거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성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내가 좀 의롭고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자가 나시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술 먹다가 사람들이 넘어지는 예가 흔하니까 내가 술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부정한 음식은 먹지를 않겠습니다. 내 심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다. 나시린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다짐한 자가 나시린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가 뭐라고요? 그 나시린에게 술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향락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건전해야 될 청년들이 너무나 빨리 어른들의 사고, 기성세대의 삶의 태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로 말한다면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날마다 접하는 이 손안의 인터넷, 여기에서 잘못된 성도덕에 빠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마약에 기웃거리고 거기에서 도박에 빠져버리고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 빨리 부도덕한 어른들 놀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너무나 극악한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고 한탕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순수함, 꿈, 낭만, 이것을 꿈꿔야 될 이 청년들이 너무나 빨리 어른 놀이에, 졸업증에 넘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런 잘못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깊이 관찰해 보면 그 시대 청년들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강한 외부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의 경건 능력이 약해지면서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 나시린이 끊어질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망국의 길로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 가운데 나시린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나 이익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살고 타인을 위해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야 시대가 다음 세대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데,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망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 청년들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다음 세대의 미래가 어찌될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서조차 잘못된 술문화, 무절제한 성도덕, 쾌락주의에 빠져 있다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나설 자가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도대체 누가 맑은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 누가 정말 깨끗한 상거래를 하면서 이 땅을 정말 좋은 세계를 만들려고 애쓸 자가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 청년들마저도 혼전 동거를 예사로 여기고 건전한 가정에 대한 상식이 없어버린다면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그런 미래에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건국 초기 청교도 정신으로 가정을 세우고 사회의 도덕을 세우고 인류와 세계사에 영향을 끼치리라,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회의 몸부림이었어요. 개척을 하고 정말 위에서 물을 세우듯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런 나라를 세운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 나라에 유학을 가고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뭐 새로운 학문 체계를 배우는 거죠. 모두가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 도덕과 영적 존엄을 잃어버리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계의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힘으로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건과 꿈을 잃어버린 채 몰락하는 제국의 몸부림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젊은이들이 그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작은 곳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다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는 몸부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드려진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마치 극장에서 구경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쯤 그런 예배 드린 다음에 나 교회 갔다 와서 나 신앙생활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유럽의 서구 교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정화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발전을 이루는 씨앗이 되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전성기 때를 회고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채 관광 상품화 되어져 버린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가슴이 아린 것이죠. 우리가 혹시나 그러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것입니다. 한 사회, 가정, 나라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잘 되어져 가려면 사회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어떤 가치가 그 마음속에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땀 흘려 일해서 내 영역을 넓히기도 하겠지만, 내가 영역을 넓혀서 나 하나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진짜 교회 마음이고 이게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사회의 도덕, 양심, 상식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그런 다음 세대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어떻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실이는 경건하게 살아보려는 나실이에게 그러지 마, 한잔해, 너 혼자 독불장을 살지 마, 우리랑 같이 살아, 이것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한 가지 또 하나, 망하는 이스라엘 사회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선지자들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자예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면 다음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게 선지자들이 통찰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세우려고 하는 역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모스의 예언 시대에 어른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예언하지 마세요. 그거 마음 불편해져요. 아니, 현실적으로 살지 왜 쓸데없이 미래, 비전, 가치, 희생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젊은이들을 어른들이 나무래고 있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 공부나 해. 대학이나 갈 생각해. 좋은 직장에 가려면 공부해야 된다. 돈 벌고 떵떵거리려고 그러면은 그래야 되는 거야. 어른들이 예언해야 되는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마, 미래를 바라보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현실의 가치만 다음 세대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청년들 기가 죽고 싹이 잘려지고 뭔가 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괜찮아, 경제가 성장하고 있잖아,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잖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정말 정말 잘 되어 갈 것입니까? 자신들의 지역 이기주의와 자신들의 좌우의 이념으로 편가르기 하는 그 삶을 다음 시대에게 물려주면서 나라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망할 거다, 반드시 망할 거다. 두려움 음성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횡행합니다. 교회 직분자들마저도 놀라운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니, 은혜 받으면 주의 일에 나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좋은 일꾼들, 좋은 주의종이 배출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개척하고 그런 자들이 고생하고 그런 자들이 땀으로 교회를 일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잘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가정에서도 야야, 교회를 열심히 하지 말아라. 야, 주의종이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자녀가 꿈을 꾸고 자녀가 미래 가치를 품으려고 하는데 아서라 아서라,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그리고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녀가 선지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의 망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는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할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희생하고 이 교회를 섬겨 교회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이런 꿈꾸는 믿음의 젊은이가 나와 교회가 흥하게 되어지고 이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을 꾸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아서라, 나서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왜 생고생이야? 만류하는 부모들. 선지자가 사라지는 세계는 하늘 가치를 잃어버린 저주 아래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에는 선지자가 있고 나실인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고 나시린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잘 살고 번영하고 지속하게 되어진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지자,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나시린, 이 선지자와 나시린이 함께 콤비를 이룬 그 교회, 그 사회 부흥하지요, 건강해지지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내 자식이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 청년들을 소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저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아파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네가 교회 나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린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밥비로 먹는 거, 그게 삶의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남들 위에 서서 조금 떵떵거리는 거, 그게 진짜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면서 그런 꿈을 꾼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다, 자랑스럽다, 축복하고 위하여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덜 벌고 낮은 곳에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청년이라면 마음껏 칭찬해 주십시오. 그들이 올바른 꿈을 꾸고 달려가도록 어른들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마음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도전하기를 꿈꾸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어줘야 돼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인재는 똑똑한 과학자, 금융가, 돈 버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거룩한 나시린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지자예요. 오늘은 청년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성도들은 꿈을 품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소명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무서웠어요. 핍박이 두려웠어요. 저들은 숨 죽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 가치는 품었고 뜻은 품었지만 세상이 무섭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져요.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 능력의 언어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그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운동이 펼쳐진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현실은 암담해요. 삶은 무서운 소용돌이, 도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가 그 가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뛰쳐나간 거예요. 담대히 전한 거예요. 핍박도 받았지만 교회는 세워졌어요. 고난은 받았지만 복음은 확산되어졌고 저들은 희생을 당했지만 세상은 좋은 세계가

0: 되어진 것이에요. 이게 성령운동, 교회 운동, 크리스찬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뭐 하자는 겁니까? 나 하나 예수 믿어 그냥 천국 가기를 기다리다가 푸념하고 괴로워하다가 떠나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젊은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같은 늙은이까지도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땅에만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 때문에 세상은 하늘의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정화되어져 가고 지속되어져 가고 올바르게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크리스찬 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위대한 삶의 도전이자 힘들고 눈물나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동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약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린 능히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21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해 보이는 왕의 마음조차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계획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세상 권세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에서 불의하고 기도하면서도 약자를 외면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첫 곡 필립앱의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노영건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잠언 21장은 탐욕과 게으름도 경계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늘 어두려하지만 의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구합니다. 전쟁을 위해 말은 준비할 수 있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교만하지 않고 말씀하셨기에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양만이 아니라 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길을 바르게 세워 나갑시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라이프웨이 워십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클래식 콰이어의 구주여 광풍이 불어,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기뻐하시지요. 예배와 삶이 별개라면 우리는 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에서 만나는 예수 다섯 번째 시간 요셉의 꿈과 구덩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의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야곱이 노년에 사랑한 라헬에게서 얻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을 다른 열 아들보다 먼저 10명의 아들이 이제는 장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채색옷은 왕족이나 엄청난 귀족이 입는 값비싼 비단과 같은 원단에 아주 좋은 염료로 염색을 한 옷입니다. 이 채색옷은 곧 야곱 가문의 족장의 후계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집안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목축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업의 경영권을 요셉이라는 어린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옷이 채색옷에 담겨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건 요셉이 뭐 쫄로 달려가서 형들의 시시콜콜한 일들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집안의 경영 수업을 요셉이 담당하고 있어요. 인사권, 일꾼들을 관리하고 양떼를 다 돌보고 양을 판매하고 양털을 판매하고 하는 모든 그러한 책임을 요셉이 지금 수업받고 있어요. 그런 후계자요 책임자로서 형들이 부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상무도 되고 뭐 이사도 됐을 이런 형들의 모든 업무를 평가하면서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새카맣게 어린 동생이 후계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기들과는 다른 채색옷을 입고 자신들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을 때 심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데 일도 우리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요셉아 네가 현장을 알아? 우리가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맡겨준 자리예요. 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보디발 집안의 가정 모든 그 막대한 부와 경제를 경영하는 가정 총무가 됐을 때 요셉이 할 때 오히려 부가 더 늘어나고 모든 일들이 잘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잘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킨 겁니다. 나중에는 이집트 나라 전체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차근차근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보내신 그러한 곳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은 기쁘게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은 기쁘게 감당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 보내신다라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내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인생은 탄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곳이 주님을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 인생은 천국의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구약시대 아직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성경이 없던 시대 하나님은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곡식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브엘세바 이 지역은 곡식 농사 짓는 곳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축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의 농사는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곡식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장차 요셉의 일할 주무대를 이집트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는 곡식이 나일강이 사철 흘러서 곡식 농사가 2모작, 3모작이 되는 풍성한 밀 농사를 짓고 유럽으로도 이 밀을 수출하는 곳 아닙니까? 그 곡식단을 비유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형들이 참았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동안은 참았는데 네 꿈 이야기는 도무지 못 참겠구나.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야 된다. 네가 이제 우리의 그 머리 위에 있느냐? 앙심을 품고 요셉을 죽이기로 18절에 작정을 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또 형들이 이제 목장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감찰하고 오너라. 요셉이 갈 때 19절, 20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들이 미워했던 것이 꿈이에요.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면서 야, 꿈꾸는 자 오는구나. 비아냥되고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꿈을 구덩이에 처박을 것이다. 너의 꿈을 짓밟을 것이다. 너의 꿈을 우리가 망칠 것이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뭘 벗겼습니까? 채색옷이라는 것은 바로 후계자의 신분입니다. 아들의 신분, 그 존귀함을 벗긴 거예요.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너를 죽일 거야. 24절 말씀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가장 잘 나가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꿈을 지켜주셔야 되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의 인생에 이런 구덩이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끔찍한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장차 이런 일들을 해야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인생에 거창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내 꿈을 가로막는 큰 구덩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요. 어떤 때는 질병의 구덩이, 어떤 때는 실패의 구덩이, 어떤 때는 상처와 배신당하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내 꿈이 처박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가? 여러분, 인생에는 왜 이런 구덩이가 있는 걸까요? 결국 인생의 구덩이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은 결국은 사망을 향해 가고 있고 결국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구덩이에 빠진 인생과 같아요. 노력하면 해탈합니까? 노력하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고 노력하면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24절 본문에 보면 그 구덩이가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했어요. 그 지역의 구덩이는 석회암을 깊게 파서 곳곳에 빈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올려서 양떼들을 먹여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다 말랐어요. 건기에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입구는 좁은데 속으로 갈수록 파내서 넓고 깊어요. 그리고 미끌미끌합니다. 그 구덩이에 일단 빠지면 외부에서 밧줄이나 사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죽음의 장소예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한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채색옷이 벗겨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는 채색옷이 벗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구덩이에 찾아와서 상처받은 요셉을 건져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그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형들이, 인간의 죄성이, 살인의 그런 살기로 요셉을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들이 건져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는 몰랐어요.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사랑하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나는 형들에게 교만하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형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구덩이에 울부짖는데도 그 내려가는 것을 왜 막아주지 않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뒤에 기근 속에서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한 시각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신음을 들으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한 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 애굽의 총리로 나를 높이신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가족들을 살리고 그 흉년 때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요셉의 이야기, 이 반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흉년 가운데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 보면 표면으로는 다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지 거기 예수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것이 나를 향하여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결국 승리합니다. 구덩이에서 승리하고 결국 그 꿈을 이루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한 남자가 모든 역경을 이기고 돌파하고 결국 출세하고 결국 성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결국 어려움 극복하고 승리한다로 읽으면 자기 개발서예요.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성경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꿈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꿈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인생 가운데 생명의 흉년, 생명의 기근이 옵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빵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흉년,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의 흉년 때문에 날마다 불안과 번민과 스트레스와 염려로 잠 못 이루고 우울해하고 결국은 생명의 흉년으로 인생은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요셉의 꿈은 예수님의 꿈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꿈 때문에 결국 구덩이에 던져져요. 요셉이 그 꿈 때문에 미움받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사망 음부의 구덩이에까지 던져지십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조롱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망의 구덩이, 차가운 무덤에 던져넣고 임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것처럼 예수님 전능한 신성으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창세기 본문이 가리키는 깊은 이면, 속 내용의 진짜 주인공은 요셉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의 실존은 구덩이에요. 우리는 인생 구덩이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깊은 우울과 염려와 불안과 외로움의 구덩이 속에서 인생들은 발버둥치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위대한 반전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사망의 구덩이까지 찾아오셨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이제 모든 인생의 사망의 구덩이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한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지만 그 사망의 순간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그 찬송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이 몸이 이르러 주님의 보좌 그 영원한 천국에 이제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간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로와 도움이 끊어진 구덩이에 혹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못 박히신 손과 창의 옆구리 찔린 그 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분신과 같아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 올려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생의 어떤 구덩이에서도 반드시 끌어올려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 압도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 능력.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85년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질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구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오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교단에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장교단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언더우드가 꾸었던 꿈 그 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800년대 후반 지금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사망의 고통, 죄의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나이다. 언더우드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언더우드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부흥이 왔습니다.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들을 통하여 현대식 교육이 이 땅을 새롭게 했고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열방을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0: 여러분 인생에는 절망과 장애물과 고통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도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 문제의 마이너스는 반드시 플러스로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망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인생에 어떤 요셉이 처한 것과 같은 구덩이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담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을 예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미끄러운 그 구덩이에서 벽을 막 긁으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키워오르려고 하지만 힘은 점점 빠지고 그 구덩이 속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도움의 손길만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뜰 때 나는 눈 떠야지 하고 일어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내일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 나는 사망을 극복할 수 없고 인생의 어떤 구덩이도 극복할 수 없고 내 자녀들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주님 없이 살았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주어가 되어 살아가요. 내가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내가 이 큰 도시를 이루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내가 이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내가 하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시니까 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되었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어가 된, 예수님 도움을 구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요. 우리는요,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는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송하면 바울을 깊은 지하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찬송하기 원하지만 내가 뜻대로 안 되면, 내 길이 막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섭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셨고 구원하셨어요.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주님 그 있는 그대로 주님은 송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어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내 입술로 늘 기뻐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구덩이에서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08

82국의 0691번, 282의 0691, 포항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그저께부터 계속 비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까지도 오지 않다가 오늘은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내리는 비가 참 반갑다고 해요. 땅이 비를 충분히 머금어야 씨앗을 품을 수 있고 좋은 열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내리는 비가 새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건데요. 먼저 이른 비는 메마른 땅을 적셔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하는 비고요. 늦은 비는 자라는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비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이른 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시편 84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마음이 지치고 또 메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메마른 땅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물의 자리에도 다시 샘이 흐르게 하세요. 우리 오늘 내리는 비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새 힘과 소망이 차오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를 사모하면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첫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정말 많이 아시죠? 이 많은 가사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딱 꽂히는 가사가 있으셨나요? 저는 1절 가사에서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 가사가 오늘 더욱 마음에 들어옵니다. 간절히, 이 세 글자가 꽂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찾길 바라십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또 기도가 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출석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벌써부터 출석체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이렇게 세 글자 어떻게 줄이냐면요. 오감완, 오찬완, 오마완 이렇게 줄이셔서 출석체크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출석체크 예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688번님께서요. 할렐루야, 오찬완, 오마완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 완료 부르셨고요. 또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 완료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 3289번님께서는요. 오찬완, 오감완, 오큐완입니다. 아, 이분께서는 활용하셨어요. 오늘 큐티 완료라고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큐티 완료까지 하시고 홍사영 PD님 반갑습니다. 어제는 예수전도단 대구 화요 모임으로 현장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혹시 듣고 계시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3289번님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큐티 완료까지 출석체크 남겨주셔서 더 반가워요. 네, 또 강릉에서 출석체크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8570번님 오가마 오늘 감사 완료. 단비가 내리는 강릉의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아니고 수요일이죠. 갑자기 저도 막 혼동이 옵니다. 수요일 저녁일 거예요 오늘, 그쵸? 홍PD님 반갑습니다. 네, 미래에서 오셨군요. 우리 8570번님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단비가 혹시 내일도 내릴까요? 어쨌든 강릉에서 출석 체크해 주셔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출석 체크 찬양 한 곡 더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요. 브라운 워십의 오라 우리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출석 체크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1767번님, 오감환 오늘 감사 완료 하시면서 날씨는 흐리지만 즐거운 방송 들으면서 활짝 웃을게요. 오, 할렐루야. 우리 1767번님, 날씨가 흐리다고 하시면서, 그치만 즐거운 방송 들으면서 활짝 웃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흐린 날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치만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께는 이 비가 너무나도 반가운 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서 이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 1767번님께서도요, 날씨는 흐리지만 이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8373번님, 오찬환, 할렐루야! 오늘 아무것도 못해서 출석 체크 못할 뻔했는데, 신나는 찬양 듣고 얼른 문자 보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금 찬양 들으셨으니까 오찬환 모두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라우리가 브라운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반갑습니다. 또 5297번님께서요, 오감환 오늘 감사 완료 하시면서 저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메일이죠. 우리 5297번님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보이는 라디오 링크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라라고 보내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보라, 보라라고 보이는 라디오의 줄임말이에요. 보라라고, 보라색 할때그 보라입니다. 보라 두 글자 보내시면 이제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그냥 직접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 링크는 샵 9030으로 보라,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찬양 코너 준비되어 있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0: 놀라운
1: 찬양 속으로.
0: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찬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6시는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는데요. 오늘은 선물도 많이 나갑니다. 그쵸? 네,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또 메시지도 많이 남기시면 꼭 선물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 저녁 6시를 책임지는 두 분 바로 모십니다. TF50팀 백승조 형제님 그리고 임예정 자매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셨나요?
2: 할렐루야.
0: 할렐루야.
2: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대학교는 종강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요?
2: 맞아요.
0: 네, 5월
2: 지금
0: 말인데.
2: 벌써 13주차고요.
0: 13주차.
2: 네, 16주차가 좋아. 마지막입니다. 와.
0: 그 많이 왔네요. 고지가 보여요. 근데 네. 기말고사를 또 준비해야겠죠?
2: 그렇죠.
0: 아, 이게 근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0: 벌써 2026년의 반이
1: 맞아요.
0: 네, 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1: 벌써 반절 늙었잖아요. 어쩜 좋아요.
0: 오늘 텐션이 저번 주와 다르게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1: 방금 좋아졌어요.
0: 네, 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번 주는 약간 이제 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고,
1: 아, 그래.
0: 저번 주에 또 편도선이 아프셨어가지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저번 주 좀 아팠어요.
0: 네.
1: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0: 지금은 괜찮으세요?
1: 아, 지금 이제 괜찮으려고 네, 노력하고 있어요.
0: 많이 괜찮으시죠?
1: 약을 먹고. 예.
0: 아, 다행입니다. 네, 약간.
1: 네, 오늘은 구약을 먹었어요.
0: 아, 네. 아, 어, 할렐루야. 구약.
2: 다음 주에.
0: 저도 오늘 구약을 먹었는데.
1: 할렐루야.

0: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이 주신 약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 아멘, 아멘.
0: 네. 오늘 그리고 또 찬양도 있어요. 찬약 아니고 찬양입니다. 찬양.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이 시간은요. 우리 백승조 형제와 임예정 자매가 여러분들께 라이브 찬양.
1: 네.
0: 네, 라이브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요.
1: 네.
0: 또 퀴즈가 준비돼서요.
1: 맞습니다.
0: 네,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요일이 바로 이 수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찬양 주제가 항상 있는데요.
1: 있죠.
0: 어떤 찬양일까요?
1: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오늘의 주제는요.
0: 네.
1: 가정입니다.
0: 가정.
1: 가정.
0: 우리 또 5월을 네. 맞아서 마지막은
1: 맞습니다.
0: 가정으로 준비를 하셨군요.
1: 올해 마지막 주는 가정입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1: 그렇죠.
0: 지금 보라라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샵 9030으로 보내셔야 링크를 받아보실
1: 네,
0: 수 있습니다. 샵
1: 9030.
0: 네, 샵 9030 문자로 네. 보라 두 글자 보내셔야 보이는 라디오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1: 네.
0: 오, 네. 우리 19231번님께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하셔서 출석 체크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들어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세요.
1: 그러니까요.
0: 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가정을 주제로 저희가 말씀 네. 찬양을 나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렇게 5월에 가정의 달을 가정의 달이었죠.
0: 네.
1: 이제 이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저번 주에도 네. 저희가 가정 근데
1: 그렇죠.
0: 기다림이 주제였죠.
1: 기다림이었죠. 맞습니다.
0: 네, 기다림을 주제로 나누면서 또 가정에 네. 대한 얘기도 잠깐씩 했는데
1: 맞습니다.
0: 네, 오늘은 완전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나요?
1: 네, 맞습니다. 네. 완전 가정이고요.
0: 네.
1: 이게 참 가정이라는 게 함께 사는 사람 또 그런 어떤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0: 네.
1: 또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자리가 가정이잖아요.
0: 맞죠.
1: 네, 그래서 오늘 나눌 찬송가들도 참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찬양들로 준비했습니다.
0: 우리 예정자매도
2: 네.
0: 가정 우리 예찬 형제와 또 예정 자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잖아요.
2: 네. 네.
0: 혹시 가정의 달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2: 네.
0: 가정에 관한 찬양 좀 많이 불렀었나요?
2: 저희는 딱 네. 정해져 부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네. 네, 어떻게 가정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관련된 네,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혹시 형제님께서는 가정 찬양하면 딱 불렀던 가정 예배 때 이런 게 있나요?
1: 가정 예배요?
0: 네.
1: 저희 가정 예배 때 그 뭐지? 저희 아버지가 늘 좋아하시는 찬양이
0: 네.
1: 그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걸 가정 예배 때도 부르시고 이제 주일 예배 때도 부르시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네.
0: 맞아요. 네. 우리 승조 형제님의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십니다.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0: 예배 시간에 막 혼자 부르신 게 아니라 네. 우리 목사님이셔서
1: 그럼요. 그럼요. 부르십니다. 20년째 네, 아주 20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0: 네. 목회사 자녀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저는 가정하면 네. 사철의 봄바람이 가장 먼저
1: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적이죠.
0: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철의 봄바람을 그렇게 부르자고 했대요. 3살 때 막 발음도 안 되는데
1: 피디님이 이렇게
0: 네네.
1: 엄마 불러요 이렇게
0: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사철의 봄바람이 발음이 어렵잖아요.
1: 어렵죠, 어렵죠.
0: 되게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귀여워하실 거 아니에요.
1: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3살인데.
0: 네, 너무 귀여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1: 우리 3살 톤으로 한번
0: 나오질 않네요. 이게 또 나가실까 봐. 네, 제가 그건 혼자 들려드릴게요. 바라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찰의 봄바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1: 아유,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첫 찬양 사찰의 네. 봄바람인가요?
1: 아쉽게도 아니고요. 저는 PD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찬양 제목은요.
0: 네.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0: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 네,
0: 아,
1: 네,
0: 이것
1: 네.
0: 또한 목자니까
1: 그렇죠,
0: 우리가
1: 그렇죠.
0: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가정에
1: 네.
0: 대해서 나눠볼 수 있을
1: 맞습니다.
0: 것 같습니다.
1: 이게 참 따뜻한 찬양이잖아요.
0: 네.
1: 양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0: 네.
1: 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장소가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완벽한 가정은 없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사랑을 가르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이미 되어 주셨고
0: 네.
1: 그 희생과 헌신을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0: 네. 십자가 사랑. 사실 십자가 사랑이 우린 정말 알 수 없는 우리가
1: 맞아요.
0: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 같지만
1: 맞아요.

0: 자식을 낳고 자녀를 낳으면 그 예수님의 그쵸.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기대돼요.
0: 어, 그렇군요.
2: 기대가
0: 그 아이를 이제 또 맞습니다. 네, 거기서 또 힘듦도 그럼요, 있지만 그럼요. 그만한 사랑도 내가 그쵸. 알 수가 있고 행복을 그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 아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 수 있는 찬양이라고 아, 네. 그라고 네, 네, 나눠주신 네.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오늘 첫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 네.
0: 이 찬양 먼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1: 네. 오늘도
0: 네, 오늘도 저희가 퀴즈가 네, 준비되어
1: 있습니다.
0: 네. 네, 첫 번째 퀴즈는요.
1: 네, 첫 번째 퀴즈 제목은요. 로코코 퀴즈.
0: 돌아왔습니다. 로코코 퀴즈.
1: 로코코입니다.
0: 바꿔 말하는 거잖아요.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가사를 저희가 뒤집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뭐죠?
3: 뒤집어
1: 안녕. 네. 오, 잘하네요.
0: 지혜로우세요. 역시.
1: 네, 네,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가사가 바꿔진 부분이
0: 어느 부분인지
1: 원래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원래 가사를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은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오늘은 또 뭐가 진행 중이라고요?
1: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죠.
0: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예.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막 인사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포항 극동방송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혹시 포항 극동방송 이렇게 적기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 샵 9030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바로 타고 넘어가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 와, 보라.
0: 네, 오늘 로코코 퀴즈 되게 기대돼요.
1: 오우.
0: 제가 잠깐 이제 연습하시는 네. 거 들어봤는데 역대급으로
1: 역대급입니다.
0: 어려워요.
1: 오늘 잘해야 돼요.
0: 찬양을 부르는 게 어려워요.
1: 맞아요.
0: 이 가사를 선택한 이유가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 맞습니다.
0: 네, 오늘 퀴즈도 정말 기대됩니다.
1: 네.
0: 우리 예정 자매와 우리 승조 형제가 함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올려드립니다.
1: 네.

0: 되게 어려웠는데 와, 실수 하나 맞습니다. 없이
1: 우리 연습한 보람이 있어요.
0: 네,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 가정에 관한 찬양 네. 저희가 올려드렸잖아요. 네. 오, 너무 반가운 문자가 5448번님께서요. 오늘은 딸이 결혼을 우와.

0: 22년 만에 손녀를 출산했습니다.
1: 와,
0: 할렐루야. 오늘 생일이군요, 우리 손녀분. 와, 5월 27일 축하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1: 12년 만에요?
0: 네, 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나 감격하고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와. 우리 딸과 손녀의 행복을 위해서 문자합니다.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딱 가정에 관한 그러니까요. 찬양을 불렀는데 이렇게 딱 탄생한 날 손녀
1: 할렐루야.
0: 가정에 이러니 한 명이 더 생겼어요. 네, 이날 저희가 오늘 가정 찬양 계속 올려드리니까요. 우리 5448번님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또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오늘 찬양 더 아름답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 알겠습니다. 네. 탄생을 축하하며.
0: 네, 탄생을 축하하며. 네. 네, 오늘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1: 어려웠죠.
0: 어려웠는데 지금 정답 다 보내고 계세요. 이게 오히려 외계어처럼 들리니까 바로 캐치를 하시네요.
1: 와, 앞으로 더 어려워야죠.
2: 더 네. 열심히 연구를.
0: 사실 네. 이게 부르는 분들이 더 어려웠던 걸로. 그렇죠. 네.
1: 혹시 몰라서 객관식도 준비했는데.
0: 네. 혹시 몰라 객관식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네.
2: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0: 네. 너무 잘 맞춰주시네요. 와우. 우리 5987번님께서요 정말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하며 늘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찬송입니다. 아멘.
1: 아, 아멘, 아멘, 아멘.
0: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이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1: 네, 맞습니다.
0: 찬송이죠.
1: 맞습니다.
0: 네, 저희 지금 정답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선물 많이 드리게 되겠네요. 네. 우리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1: 네.
0: 객관식 지금 바로 네, 공개할게요.
1: 네.
0: 네, 다시 한번 찬양 퀴즈 말씀해주세요.
1: 네, 로크꺼 퀴즈였고요.
0: 네.
1: 가사를 뒤집어 부른 부분에 원래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네, 원래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1: 네.
0: 네.
1: 객관식으로 드려볼까요?
0: 네. 오늘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1: 목자요. 찬양했죠.
0: 네. 1번은요?
1: 내게 부족함 절대 없어라.
0: 2번은요?
1: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0: 3번은요?
1: 내게 부족함 하등 없어라.
0: 4번은요?
1: 내게 부족함 아주 없어라.
0: 다 정답 같죠?
1: 그죠?
0: 네, 내게 부족함 절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하등 없어라. 내게 부족함 아주 없어라. 네, 오늘 객관식 네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1: 네.
0: 혹시 막 정답을 이렇게 가사는 맞히셨는데 객관식
1: 그렇죠.
0: 번호가 틀렸다. 그럼 오늘 좀 냉정하게 가겠습니다.
1: 와, 오늘 네. 많기 때문에요. 네,
0: 많아요,
1: 굉장히.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에요. 보이는 라디오에 댓글 남기셔도 됩니다.
1: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게 부족함 절대 없어라. 2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1: 오.
0: 3번 내게 부족함 하등 없어라. 4번 내게 부족함 아주 없어라.
1: 허허.
0: 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요.
1: 네.
0: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1: 네.
0: 영어 찬양이에요.
1: 오.
0: 살아계신 주.
1: 할렐루야.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송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치킨 선물도 함께 와우. 협찬되고 있죠.
2: 네. 네.
1: 김종구 식맛치킨.
2: 너무 맛있죠.
1: 네, 김종구 오. 식맛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오. 교환권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2: 와우.
1: 네, 여러분 오늘 잘 보내셨습니다. 정답 정말 많이 맞히고 계세요.
2: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 중이라서 유튜브 네. 댓글도 막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헤븐오프TV님 반갑습니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1: 네, 이제 익숙하시죠. 할렐루야, 백승조 임예장 찬양사역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2: 아우,
1: 하셨습니다.
2: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 언제나 찬양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도 오, 하셨습니다.
2: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그리고 커민 99번님께서 우왕 세 글자 귀엽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또 홍PD님, 아나운서님 샬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헤븐오프님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정답을 남기신 분도 계세요.
2: 네.
1: 저희 오늘 이순영님께서 정답 맞히셨는데요.
2: 와우.
1: 네. 바로 정답을 공개할까요? 아까
2: 네,
1: 뒤집었던 그 뒤집은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2: 네, 뒤집은 부분이 라어 어표 전함 족부 개네 이거거든요.
1: 맞게 부르신 거 맞죠?
2: 라어 어표 네. 전함 족부 개네 이거거든요.
1: 아, 네,
2: 어우, 어려워라.
1: 어떤 분께서 여기서 외계어 같다고 하셨는데
2: 맞아요.
1: 맞아요. 그래서 1번이 내게 부족함 절대 없어라.
2: 네.
1: 2번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번이 내게 부족함 하등 없어라. 4번이 내게 부족함 아주 없어라.
2: 네.
1: 정답은요?
2: 정답은 2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입니다.
1: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막 객관식 드리기도 전에
2: 네.
1: 막 정답이
2: 정말 많은 분들이
1: 너무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2: 그러니까요.
1: 우리 6241번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히셨고요. 0688번님 또 9416번님 정답.
2: 와우.
1: 또 우리

0: 5987번님도 정답이고요.
1: 와.
0: 또 1001번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2: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입니다. 퀴즈 문제 언제 퀴즈 나올까 귀 쫑긋하고 들었어요.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0: 네, 아,
2: 감사합니다.
0: 하늘이요. 감사합니다.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6252번님께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어려웠어요. 아는 가사인데도 안 들려요.
2: 그렇죠.
0: 아, 의도했습니다. 의도했습니다. 네, 5297번님께서도 2번 전혀 정답.
2: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또 3289번님께서도 정답 맞히셨고요. 우리 3797번님 정답 2번.
2: 와우.
0: 현재 동네 뒷산 오르면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산을 즐기면서 들으니 더 은혜롭네요.
2: 와.
0: 야, 산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시겠죠 지금.
2: 그러겠네요.
0: 그렇죠. 걸으시면서
2: 또 비 냄새가 가득할 텐데.
0: 네, 오늘 이렇게 또 축축한 땅을 밟으시면서 그렇지만 네. 또 그만큼 비 내음을 맡으면서
2: 그렇죠.
0: 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2: 와우.
0: 네, 또 1767번님 8929번님 정답입니다. 8929번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2: 2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비가 오니 텐션이 축축 처지는데 복음 마스터 형 덕분에 힘이 납니다.
0: 아멘.
2: 감사합니다.
0: 텐션 조금 더 올려.
2: 텐션 올려.
0: 나 올려. 더 올려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2: 그럼 올려.
0: 비가 왔죠. 네, 7656번님께서도 정답 맞히셨고요. 찬양을 너무 사랑해요.
2: 아,
0: 9492번님께서도 정답 맞히시면서 소복소복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반가운 목소리를 듣게 돼서 행복합니다. 제일 좋은 우리 주님 모두 품 안에서 평안한 저녁 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의
2: 반가운
0: 메시지도.
2: 목소리 너무 좋네요.
0: 반가운 목소리를 또 들으셨다고 했는데
2: 와.
0: 매번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신가요?
2: 감사합니다.
0: 네, 또 이순영님도 정답. 이순영님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셨습니다.
2: 와.
0: 정답입니다. 네, 오늘 선물 당첨자 바로 발표해보죠.
2: 네.
3: 좋습니다.
0: 몇 분인가요 오늘?
2: 오늘은 네 분입니다.
0: 과연?
3: 누굴까?
0: 네, 우리 예정자매부터.
3: 네, 저는 6241번님입니다.
0: 6241번님.
2: 오, 9492번님.
0: 네, 그리고 저는 유튜브로 참여하신 이순영님.
2: 오.
0: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신 3797번님. 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와우.
0: 네, 지금 정답 받으실 정답 보내주셨던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2: 네.
0: 샵 9030, 샵 9030으로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0: 6241번님, 3797번님, 9492번님, 이순영님 지금
2: 네.
0: 샵 9030으로 주소와 이름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와.
0: 네, 저희 아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찬양 있고요.
2: 있습니다.
0: 또 퀴즈도 있습니다.
2: 네.
0: 네, 두 번째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2: 네, 두 번째 함께 나눌 찬양은요.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0: 주의 가정.
2: 네.
0: 오, 이 찬양은 찬송가에 수록된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2: 그렇죠. 찬송가는 아니고요.
0: 네.
2: 이제 이러한 가정 찬양으로 굉장히 또 많이 하시는 이제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0: 네. 네, 이 찬양 어떻게 또 선곡을 하셨을까요?
2: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는 자리로 세우셨는데
0: 네.
2: 이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하는 공간인데 때로는 가장
0: 네.
2: 많은 눈물과 상처가 머무는 곳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 그리고 존재 자체를 품어주는 사랑이 있다면
0: 네.
2: 이해보다는 익숙함이 커지고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자리 잡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네.
2: 참 그렇다면은 이 가정에 어떠한 환경보다 중요한 게 뭘까라 생각했을 때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0: 주의 가정이 그런 또 가사를
2: 네.
0: 담고 있나 봐요.
2: 맞습니다.
0: 가정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2: 그렇죠. 그렇죠.
0: 네,
2: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0: 네.
2: 이러한 가정이다.
0: 이러한
2: 네.
0: 가정이 된다. 주의
2: 네.
0: 가정 그래서 올려드렸군요.
2: 네, 맞습니다.
0: 네, 저희가 바로 찬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0: 주의 가정.
2: 네.
0: 지금 준비됐습니다. 이
2: 네.
0: 곡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정 찬양이고요. 또
2: 네.
0: 5월에 더 부르시면 좋은 찬양이니까요.
2: 맞습니다.
0: 많이 네, 들어주시고 또 아시면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너무 좋죠.

0: 신청하신 주애가정 찬양 너무 좋습니다.
1: 아.
0: 우리 유튜브로 이명민님께서요, 정말 좋은 찬양이네요. 아멘. 보내셨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네, 주애가정 정말 아. 우리 가정의 달에 꼭 네. 부르면 좋은
1: 그러니까요.
0: 찬양이네요.
1: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멘. 이러한 가정이겠다.
0: 네, 아. 맞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에도 가정이 어떤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네. 함께 하시는지도 적혀 있어서 너무 아유, 좋은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오철지님께서 유튜브 오철지님께서 조금 일찍 들어왔더라면 정답을 맞췄을 텐데 아쉬워요. 일하다가 내려온다고 승용차 탔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1: 와, 아, 환영합니다.
0: 그래도 너무 환영합니다.
1: 너무
0: 보이는
1: 감사해요.
0: 라디오를 이렇게 또 접속을 해주셨어요.
1: 아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가정에 대한 찬양을 나눠서
1: 네.
0: 저희가 한 번 더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1: 그렇죠.
0: 혹시 예정 씨
2: 네.
0: 집에 가훈 있었나요?
1: 오~
2: 네.
0: 가훈.
1: 가훈이요?
0: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가훈이.
2: 네, 저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아. 6장 5절 말씀이 저희 가훈이었습니다.
1: 오~ 말씀을 가훈으로요.
0: 말씀을 가훈으로.
1: 역시.
0: 목회자 자녀는 다릅니다. 자, 목회자 자녀 2. 우리 형제님은요.
1: 이야, 저희는 애기 시절이 좀 많이 지나긴 했어요.
0: 아,
1: 반드시 뭔가 시절... 있었는데요.
0: 뭔가
1: 그리고
0: 있었어,
1: 뭔가 말씀이었는데요.
0: 있었는데.
1: 네. 네, 일단은
0: 네.
1: 제가 생각하는 가훈은요. 아, 네. 저희 가정에 있을 가훈은요.
0: 아버지한테 빨리 문자하세요.
1: 아버지 죄송해요. 가훈을 까먹었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가훈은요. 네, 네, 네. 저희 가정에 네.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0: 4장 6절?
1: 아무것도 그렇죠. 아, 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0: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두 분께서 가훈을 말씀으로 하셔서 가훈이 무조건 말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0: 그러지 않죠?
1: 저희는 네. 목회자 자녀가 아니라서.
0: 네. 가훈이 뭐였어요, 피디님?
1: 참되게 살자.
0: 참되게 살자.
1: 참되게 살자였습니다.
0: 혹시 집안이 학교였나요?
1: 그 분처럼 그렇죠?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네 이렇게.
0: 아이고. 네.
1: 뭐.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너무 좋은 가훈이죠.
0: 네, 네, 할렐루야. 참되게 네. 살아야 됩니다.
1: 아멘. 네. 주의 가정 찬양을 나누다 보니까 가훈이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두 분께서 말씀을 가훈으로 네, 네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니죠 한 분이죠? 근데 이렇게 네. 가훈을 말씀으로 하는 거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네. 그럼요.
2: 진짜.
1: 네. 그래서 혹시 가훈이 말씀이신 분들도 지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샵 9030으로 옮기 네 올리시면 되고요.
0: 네.
1: 네. 저희가 바로 두 번째 퀴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0: 네.
1: 두 번째 퀴즈 네 바로 출제해 주시죠. 네.
0: 네. 함께 나눌 두 번째 퀴즈 제목은요.
1: 제목은요.
0: 말씀에서 찾아요.
1: 아멘. 말씀에서 찾아요.
0: 네, 네 말씀에서 찾습니다.
1: 퀴즈인가요?
0: 그렇죠. 저희가 가훈을 나눠보긴 했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말씀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네네.
0: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1: 네.
0: 이 말씀은 과연 성경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1: 오늘은 성경 본문 퀴즈입니다.
0: 네.
1: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과연 성경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0: 어디에요?
1: 먼저 주소는요. 24장 15절이에요.
0: 오.
1: 네, 네 가지 객관식 보기가 있습니다.
0: 네.
1: 1번은요.
0: 요한복음.
1: 2번은요.
0: 아가서.
1: 3번은
0: 여호수아.
1: 4번
0: 신명기.
1: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0: 네.
1: 이 말씀 저희 가훈은 아니었지만 붙어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도 이 말씀 캘리그라피로.
0: 와우.
1: 네, 이 말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0: 동일한,
1: 유명한 말씀이에요.
0: 네, 동일한 24장 15절 말씀이고요.
1: 네.
0: 네, 요한복음 1번, 2번 아가서, 3번 여호수아, 4번 신명기.
1: 네. 네, 약간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0: 네.
1: 모세가 좀 생각납니다.
0: 아, 우리 모세가 이제 그렇죠. 큰 네. 형님이
1: 그렇죠,
0: 버린가요?
1: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또 네, 후계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0: 네, 네. 아, 그렇죠. 네,
1: 그리고 또 갈렙도 생각나요.
0: 아,
1: 네, 누구와 갈렙 이렇게 저희가 아, 붙여 맞죠. 많이
0: 정말
1: 말하잖아요.
0: 갈렙과 같은 베프를 네. 기다립니다.
1: 그리고 우리 영어 잘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영어로 이 이름 많지 않나요?
2: 맞습니다.
0: 영어로 뭐예요?
1: 네.
2: 조슈아?
1: 맞습니다.
0: 조슈아.
1: 영어 잘하시잖아요.
0: 제가 까먹었어요.
2: 까먹었나봐요.
0: 제가 제호바가 생각났어요.
1: 제호바. 영어. 예.
0: 네, 맞습니다.
1: 네, 과연 오늘 정답은 몇 번일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0: 네.
1: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0: 어디에요?
1: 네, 1번은 요한복음.
0: 네.
1: 2번 아가서. 3번 여호수아. 4번 신명기.
0: 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0: 네.
1: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네,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께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유튜브로 진행 중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요한복음, 2번 아가, 3번 여호수아, 4번 신명기.
0: 네.
1: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0: 아멘.
1: 이 말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0: 아멘, 아멘입니다.
1: 아멘, 아멘.
0: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찬양 나누고 있죠?
1: 가정이 주제죠?
0: 가정.
1: 네.
0: 가정이 주제라서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1: 우리 두 번째 찬양의 제목이 주의 가정이었죠.
0: 주의
1: 네,
0: 가정.
1: 주의
0: 네.
1: 가정.
0: 우리 그리고 지금 방금 퀴즈가 정답을 발표해버렸어요.
1: 네.
0: 네, 끝났습니다. 이제
1: 정답은
0: 정답은
1: 3번.
0: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 아멘.
0: 여호수아 갈렙이고요.
1: 아,
0: 모세의
1: 그렇죠.
0: 후계자가
1: 여호수아였죠.
0: 여호수아였죠.
1: 네.
0: 그리고 또 제가 또 조슈아.
1: 조슈아.
0: 네, 이제 확실히 아셨죠?
1: 제호바 아니고요.
0: 네,
1: 조슈아.
0: 조슈아. 아, 그래서 잠깐 헷갈리셨어요. 근데 정말 영어 잘하십니다. 유학파시거든요. 네. 민망하세요? 네, 저희 이제 선물 받으실 분 추첨해 봐야 돼서요.
1: 와우.
0: 정답자, 오늘도 역시, 와. 우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6241번님
1: 할렐루야.
0: 정답이고요.
1: 와우.
0: 또 0688번님 정답입니다. 3289번님도 정답. 5130번님 정답. 4265번님 3번 여호수아입니다.
1: 와우.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우리 8929번님께서 어떻게 댓글
1: 와우,
0: 남기셨을까요?
1: 3번 여호수아, 결혼 2년 차입니다. 가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남편과 기도하며 가운을 정해봐야겠어요.
0: 맞습니다. 이렇게 또
1: 네.
0: 기도하면서 가운을 생각하시다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또 하시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1: 그렇죠.
0: 듭니다.
1: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0: 아멘. 또 6813번님께서도 퇴근길에 문자 나와요.
1: 와우,
0: 할렐루야.
1: 가장 좋아하는
0: 축하드립니다.
1: 길입니다. 고생
0: 진짜요?
1: 많으셨습니다.
0: 네, 3번 여호수아라고 정답 맞추셨고요. 9808번님께서도 샬롬 여호수아입니다. 홍서영 이렇게 보내셨네요. 본인 성함이 홍서영은 아니시죠?
2: 네.
0: 저를 아시는 분일까요?
1: 와우.
0: 네, 2667번님 정답은 3번 여호수아입니다.
1: 와우.
0: 또 6836번님도 정답. 또 우리 네. 그리고 우리 9416번님께서도 여호수아 말씀 다시 보내시면서 정답
1: 와우.
0: 맞히셨고요. 3576번님 여호수아. 아, 조금 아깝습니다. 여호와에서 조금
2: 헷갈리셨나
0: 헷갈리셨나
2: 봐요.
0: 봐요. 우리 아이고. 아, 근데
1: 아, 정말.
0: 작년 5월에 처음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 우리
1: 그
0: 새싹꾼인데. 그래서
1: 인정입니다.
0: 이렇게
1: 일단
0: 저희가
1: 3번이라고 또
0: 네, 3번이니까
1: 해주셨어요.
0: 정답이죠.
1: 네.
0: 네, 3576번님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초신자분이시군요.
1: 와.
0: 네, 7656번님 여호수아. 아, 이분도 여호수아라고 하셨네요. 두 분이 연달아서 헷갈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섬깁니다. 아,
1: 아멘.
0: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떡하죠?
1: 저도요.
0: 아, 우리 치킨 드리고 싶은데 여호수아라고 보내셔가지고 다음번에. 네. 아, 운전 중이라서 오타 나셨다고 3576번님께서. 네,
1: 아이고,
0: 할렐루야.
1: 그랬구나.
0: 정답이십니다. 네, 저희가 바로 선물 받으실 분, 네, 뽑아보려고 합니다.
1: 네.
0: 오늘 선물 당첨자는요.
1: 오.
0: 네. 4265번님,
1: 와우.
0: 그리고 6576번님,
1: 와우.
0: 그리고 유튜브로 아까 참여하셨던 이명민님, 네, 이렇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1: 축하드립니다.
0: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 샵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와우.
0: 네, 주소와 이름을 샵9030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1: 네.
0: 4265번님, 3576번님, 그리고 이명민님 축하드립니다.
1: 와우.
0: 오늘 가정으로 5월의
1: 네.
0: 끝자락에 찬양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1: 아,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그 가정은
0: 네.
1: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드신다라는 거를

0: 또 함께 찬양으로 나누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1: 아멘. 저도 오늘 가정에 대한 이런 찬양도 계속해서 나누고 네. 또 말씀도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우리 예정 자매님 어떠셨나요?
2: 네, 저도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가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 아멘. 아, 네, 오늘도 네. 예정 자매님과 승조 형제님 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의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이의 입장은 늘 옳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이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서 보면 아이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그건 아직 상황 판단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덜 발달되어서 아이가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며 잘 가르치면 되겠죠.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때론 무섭다고 하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는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자라지 않도록 어른들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어른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많아져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을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일하고 사람들을 대하길 원합니다. 하찮고 사소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눈에 띄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심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나 아니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내가 먼저, 나만이라도 라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당히 착하게 살자고 타협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합리화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양심을 방해하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힘들어지죠. 그러니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텐데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 나누며 기쁨 충만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이 열려지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생명길을 걷는 것이고 가장 온전한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의 부분과 환경의 부분을 바꿔갈 수 있는 역사가 꼭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왜요? 가정에는 조건이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가정에 문제되었다는 것은 가정에 사랑보다 조건이 커질 때 가정이 문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이든 먼저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입니다. 그런데 가정만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가정되어질 때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이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누구나 어린 시절 아리아리한 감정들이 느껴져요. 왜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아리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마지막 성혼 선언을 하고 나서 마지막 선포를 할 때 선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딸을 시집 보내고 조금 딸이 힘들다 그러면 그 부모가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만 헤어지고 돌아와라. 내가 책임질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가치가 함몰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르신들 그렇게 살았다면 이혼하지 않고 살 부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50세 이상은 한 분도 아니 50세 60세 이상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성격 차이 그때 성격 차이로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이것은 사명이고 책임이다. 내가 목숨이 다할지라도 내가 견뎌내면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다 견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고는 세상의 가치로 완전히 우리의 사고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기도 많이 해도 똑같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도 똑같습니다. 그게 오늘의 안타까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고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안식처입니다. 지구상에 80억 정도의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아무리 대단해도 가정을 대신할 곳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녹여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여내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그것을 녹여낼 수 있어요. 녹여낼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입양아가 6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그리고 장성에서 미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추억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인타운을 지나가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김치를 딱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그렇게 김치가 입맛에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런 김치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답니다. 한국말을 잊어버렸지만은 몸이 음식 맛을 기억한 거예요. 어린 시절 고향의 맛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을 만났던 영혼들은 결국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새신자들 가운데, 등록한 새신자들 가운데 70%에서 80%가 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갔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 김치의 기억처럼 그 교회 학교를 갔던 그 시간, 나는 잘 모르지만 다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영의 기억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 6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김치 맛을 보고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교회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눈을 부릅뜨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사단은 잘 알아요. 가정만 무너뜨리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가정을 무너뜨렸고요. 또한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을 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여러분, 분노하며 진짜 독하게 막 싸우고 악하게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을 할때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없어서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마귀같이 싸울까요? 감정 때문에 그럴까요? 오름의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영적인 일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버렸어요. 이미 마음이 뺏겼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가 안 됩니까? 영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알아요. 내 기분이 상했고, 내 사과 상처가 입었고, 내가 억울했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 No.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인이에요. 그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길 원해요. 파괴시키길 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없어지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예요. 무관심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에요. 죄예요. 무관심과 미움은 죄의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현상을 가지고 마치 실제처럼 생각해요. 죄가 여러분 통제가 되어지고 사랑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면요, 미움이 없어져요. 시기가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무슨 문제로 봅니까? 육적인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 잘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당신이 잘해봐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다양합니다. 부부 사이 관계를 깨뜨리고요. 그리고 각 사람이 죄에 빠지게 해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락된지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가치를 따라갔어. 그 안에 세상 가치를 다 집어넣어요.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유혹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한 여자가면 살아? 애인도 있어야지. 뭐 있다고 소리하면서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요? 그래야만 간단하게 가정이 파괴되어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일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뭐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여러분 결국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이 되면 이건 해결이 안 되고 끊임없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곡기에서. 아무 짓도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끊임없이 가정을 세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개념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증거 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지 말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정을 바로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정은 바로 서게 되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튼튼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시편 오늘 보면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믿음을 가지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받으시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을 이야기해요. 절대 믿음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절대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본문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아브라함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만은 이삭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뭐예요? 경외. 그것이 경외예요. 경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절대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등 들은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이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물도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누가 떠났습니까? 물을 하인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연회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주 첫 부대를 열 때 첫 잔을 딱 받아서 이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니까 결혼식에 내어라. 이것은 나쁜 포도주니까 내면 안 된다. 그렇게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잔치자리가 물을 익었다 그럴지라도 그 연회장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했다고 가정할지라도 물과 포도주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를 변한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난강불락의 성이었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줄지어가지고 줄을 서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 일곱 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에 의해서 외칠 때 무너진다. 이것은 여러분 작전도 아닙니다. 이런 작전을 하면 큰일 나요. 다 목살땡해라 말이에요 이게. 이건 뭐 전쟁에서 상식적으로 어린아이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마지막 외쳤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절대 순종 가운데. 오늘도 똑같아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인데 주인 되셔야만 순종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 이끌림받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이 주님보다 훨씬 더 앞서요. 내 안에서. 그래서 순종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못 내려놔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성경에 반드시 나왔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안 되는데 노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돼야 주님을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이게 안 되고요. 우리 남편이 이게 안 되고요.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주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그 남편이 주님이 생각하는 그 남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아내가 주님이 생각하는 그 아내로 바뀌어져요. 그때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부부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자아예요. 내가 생각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한두 번 해봤죠. 그런데 끝까지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봤는데 주님 안 됩디다. 우리 집사람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아이고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순종은 끝까지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의 기적은 그래요.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고 7일날 외쳐야 돼요. 그거 힘든단 말입니다. 물 떠서 독이 채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독이 비어 있으니까 채우면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현장에 갖다 주는 건 여러분 이건 못해요. 이건 못해요. 그런데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역사가 그 잔치자리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지면 자녀들의 믿음은 더볼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모는 절대 믿음으로 말씀에 딱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마. 환경 보지 마. 상황 보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고백하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그 믿음을 누가 배웁니까? 자녀가 교훈으로 그대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교부제, 신앙의 교과서예요. 그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녀가 살아가요. 제가 이제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반듯하게 말씀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갔을 텐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갈 수 없잖아요. 늦진 않아요. 왜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의 교부제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을, 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가 자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롯이 선택한 환경이 훨씬 더 풍요롭고 좋았습니다. 에덴 같았어요. 그 반대 방향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헤브론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롯의 가정은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했고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지고 그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니까 그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의 가정으로 계속적으로 미움을 이어받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때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내 삶의 실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찮아진 하나님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찮아진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전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루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꼭 집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8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내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남자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가정 보면 아내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편의 믿음이 더 좋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신앙이 가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앙으로 가정이 이끌림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몸 같아요. 작은 부분이 아프면 전부가 아픕니다. 몸의 한 부분은 몸의 전체가 아픈 것처럼 똑같아요. 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남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나무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는 아내는 가정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이 되어질 때 그 아내는 남편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져요. 아내의 행복은 그 한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행복이 가정 전체 구성원에게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빵긋빵긋 웃고 있는 가정은 다 식구들이 집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갈매기 두 개를 딱 그리고 늘 눈에 힘을 주고 있다면 남편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파트 밑에 여러분 차를 딱 세우고 거기서 핸드폰 보고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왜요? 쌍심지를 딱 키고 집에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과일나무는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벌레가 먹고 수확량이 확 줄어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조금만 사랑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아내는 병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신경 써주는 만큼 열매가 크고 수확량이 많아요. 그게 아내예요. 결국 아내가 쌍심지를 다 키고 있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예,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편들은 다 잘하고 있죠. 세 명만 아멘 했는 거예요. 세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생명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어린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가 되어지면 가정에는 미래고요, 하나님께는 그들이 희망이 되어집니다. 요즘 들은 생각이 있어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신앙의 건강한 다음 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참 복 중의 복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두는 것, 이것보다 축복이 없구나. 쉽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를 세상에 두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요, 우리가 신앙의 교과서로 우리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그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진짜 행복은 여러분 얼마나 가졌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진짜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어느 지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여행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스위스 알프스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거기서 마음이 꽉 다친 사람과 같이 가면요, 그 알프스가 알프스가 아니고 앞산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제주도를 가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가면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어떤 마음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축복으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축복을 오히려 고통으로 변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더 큰 축복으로 승화시킬 때 그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내가 누려요. 내가. 그것을 파괴해버리면요 그 고통을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하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가족만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말씀하셨어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저는 교회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

0: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고 마음 닫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 그래요? 중심을 바꾸라. 출발점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도착 지점이 잘못되었다. 너로 출발하고 너로 도착하면 거긴 천국이 없어. 예수로 출발하고 천국이 도착 지점이어야 돼. 그래야만이 너가 생명을 누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편이 있을 때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을 때그 가정에 기쁨이 흐르고요. 믿음 안에서 자라는 자녀가 있을 때그 가정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정만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처음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조금 힘들다 해서 헤어져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게. 네가 품고 살아봐. 너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정은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고, 교회가 살아야만이 세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시대를 일으키는 힘은 결국 믿음의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가정, 그 가정을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 포괄죄부터 시작해서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가정이 많은 뭉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사고와 가치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정책들이 얼마나 국회에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저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아이들이 동성애에 떠나서 양성애자 마약 얼마나 많이 노출, 다 노출돼 있어요.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기도를 못 해요. 이미 육적인 삶이 익숙해졌고요. 세상의 방식과 이끌림 받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연예인들이 한 번이 나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새벽 기도 갔대요. 물론 안 가는 놈보다 가는 놈이 나아, 그죠? 근데 밤새도록 술 마시고 새벽 기도 갔다. 그 말들이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그게 당연시 되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아이가 뭐 1년째 동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평생 살아야 될 사람, 그냥 얼굴 보고 그냥 결혼하냐고, 살아보고 아니면 헤어지고 그러는 거지.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가치가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제가 심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끝이 온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여러분, 저 트럼프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가서 부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AI가 더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되어지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세상을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갖다놓은 이 가정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60대 후반 어르신들의 이혼율이 20대만큼 높은 거 아세요? 항혼 이혼이. 애들 다 키우고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골치 아파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죠. 헤어지자는 거죠. 따로. 니대로 살고 나대로 살고 가정이 그냥 쉽게 무너져요. 간단하게. 굉장히 여러분 말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말세 끝이에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마음을 볼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가정에서 타갑다면 그 신앙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지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주일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가정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1: 우승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크룩스의 죄에서 자유를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86번님이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가려고 해요. 장애 아이들과 수업하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와, 너무 귀하신 분이시네요. 아, 신청하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186번님이 신청해주신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지니어 싱어즈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비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어떤 물을 건너오셨나요? 어떤 불 속을 걸어오셨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밀려왔던 하루였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말없이 혼자 버텨온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달빛 마을의 김상진의 음성으로 함께 들은 나의 아내 거하라 듣고 왔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하루의 무게가 어떠했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음을 이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 가운데 높여드리는 오늘 이 밤. 은혜와 위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어여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 사역자 김선실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소진영의 인도로 함께 듣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마커스 워십의 찬양, 소진영 씨의 인도로 함께 했고요. 찬양 사역자 김선실 자매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비용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신청곡 사연

5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 들으며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밤, 내일 저녁에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로 모시겠는데 오늘 사사기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사기서 5장 그 전반부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자, 이제 드보라와 발락의 싸움이 끝난 후에 노래를 이제 오늘 소개하도록 하죠.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노래는 삼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 삼갈은 뭐라 할까요?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해가지고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삼갈은 불법과 극심한 타락의 시대에 사사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당시는 대로로 다니는 것이 위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로가 텅텅 비어 있었던 거죠. 뭐 여행자들이라든가 누구든지 큰 길로 가는 것이 불안해서 다들 새길로 다니는 그러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오늘날도 여행하는 일이 뭐 상당히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지에 나갔을 때 위험한 그런 길로는 못 가잖아요. 여인들이 밤에 혼자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드보라도 당시 불법이 성행했으므로 이러한 여러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통치자들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그 심정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사실이지 드보라는 지도자의 자리에 나서기 어찌 보면 좀 싫었지만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여자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남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드보라는 자기 후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세대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러한 소망 때문에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겁니다. 드보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부인하던 시대에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되어지는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있었던가? 아니, 4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다만 그들은 무신론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신론자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가 사사였던 시대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오늘날의 많은 무리들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보라는 자기 후손들이 이러한 풍조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사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방어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적들을 막아낼 무기조차 없었고요. 드보라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전쟁의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9절로 가보시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든 것이 다 나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통치자들 중에는 일부 경건한 그러한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그들이 자기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드보라가 거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그러한 무리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려고 할 때, 드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좀, 나 같이 할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죠. 신나기를 탄 자들, 양탄재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별히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날의 화제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겠어요? 그 화제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롭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드보라 사사는 뭐냐면 그 화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에 대해서 말하라. 이렇게 지금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송축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발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은 후에 드보라는 다시 한번 발락에게 지휘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이를 거부했기에 드보라가 계속해서 지도해야 했던 것이죠. 드보라는 자기가 힘 있는 자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랬어요. 이제 각 지파들이 함께 그러므로 이제 노래합니다. 15, 16절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발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가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참 여러분, 그 16절 그 내용도 보시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일부 지파들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싸움의 지원을 보내지 않았고요. 그들은 꼭 나름대로 뭐랄까요, 필요한 때에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양떼를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축을 맡길 그러한 어떤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죠. 그들은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징병 소집장을 불태우고 싸움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 드보라와 발락에게 함께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았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단지파는 장사하느라고 바빴, 아주 그뭐 팔고 사느라고 상당히 바쁘게 살아요. 단지파 사람들은 전투에 나가기를 원치 않았고요. 그리고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보라 당

당시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자기 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죠. 자, 5장 18절로 가보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참 이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는 상당히 열심히 전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찬양이 계속되어지고 어떤 지파들은 전쟁에 동참하고 어떤 지파들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사사기 성경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19절 말씀을 보겠어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 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전에 원수였던 몇몇 동맹자들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무깃도의 물가에서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이 단순한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늘 곧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과 대적하시고 그러니까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좀더 나누고 싶은 거죠. 21절로 23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피로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메로스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을 설명할 수가. 그러나 저는 솔직히 메로스의 거민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일을 도우려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으려고. 그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의 영웅은 비록 잠든 적장을 죽이는 비겁한 행동이 있었긴 했지만 뭐 발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좀뭐 여인이었었죠. 그러나 그때는 전쟁 때였습니다. 주위 사방에 전쟁의 공포가 그냥 꽉 차고 말이죠. 폐허가 생기고 시체들이 길거리에 나뒹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겁에 질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무리 문명의 그 무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뭐 마치 이 합판처럼 그냥 그 바람 불때 말이 날리는 거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합판들이 바람 불때 날리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렇듯이 이 전쟁 때는 서로의 마음들이 으르렁거리는 야만적인 본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일이 했던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섬세하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저는 오늘날 여성의 여성다움이 점차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나름대로 좀 안타까움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전쟁 때는 이 사람의 심성이 정말 완전히 깨지는 거죠. 드보라는 비록 원수였지만 시스라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야엘의 행동을 칭찬은 했지만 드보라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그적 죽인 그 사람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것을 지금 드보라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다. 참 시스라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은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0: 그 여인은 시스라가 집에 돌아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드보라의 마음은 이 어머니 시스라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도 아마 어머니였기 때문에,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5장 마지막 절을 보죠.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어요. 과거에도 악한 시대, 곧 드보라가 살던 때와 같이 악한 시대에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어머니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참회록을요. 어거스틴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훌륭한 어머니 모니카가 계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색에 빠진 그 젊은 시절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또 자기의 두 아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여인 찬사론이나 어머니 숭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다만 우리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드보라와 그녀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교훈과 진리,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배우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제 6장으로 넘어가, 사사기 6장에 나타나는 기드온은 드보라 다음에 이제 사사가 되는데요. 그는 6장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게 기드온을 사용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볼수 있게 될 겁니다. 기드온은 탁월한 사사는 아닐지라도 가장 널리 알려진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사들 중에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특별한 점이 없고 부족하고 부적절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탈선했던 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결점도 있었고요. 그러한 결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셨는지도 몰라요. 그 충성심이 그렇게 될때 남다르니까요. 저는 이러한 배경 설명에다 아주 분명한 사실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성경 비평가들이 사사기의 기록을 무시해왔다고요. 그들은 이러한 일이 세속 그 역사에 있어서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있던 일이 아니며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적어도 성경이 세상의 역사 속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성경됨의 그 위상이 쓰는 것이지, 세상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이것이 성경이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 모든 사실은 이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의 삽사로와 버니, 몰턴, 블레스터, 그리고 가스탄 같은 학자들의 노력 때문인데요. 이러한 두드러진 보수적 학자들이 사사기에 대한 역사적 사료들을 쭉 찾아서 왜 사사기가 역사적 증거가 없느냐,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제 애굽 역사의 이 특별한 시기에 애굽이 매우 약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적인 강국이었죠, 이 애굽이요. 그랬으나 왕위에 오른 바로가 나약한 사람이었으므로 나약한 국가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국내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은 식민지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사해 동편과 남쪽에 있는 유목민들도 침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 가뭄이 들었으므로 침범하게 되었던 건데, 그들은 그곳에서 수년 동안 가뭄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막의 유목민들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식하기 시작했어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도 그 땅에 들어온 사막의 베두인족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들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는데, 자,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가 세워지고 백성들이 자원하여 나아간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여사사였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드보라, 2번 야엘.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바락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길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십니다. 논인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였습니다. 노년까지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찬송과 가사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고백처럼 그게 점점 더 현실로 보여집니다. 뭐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The Universe, 자,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제니스 게인스의 My Tribute,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빅토리의 His Eye Is On The Sparrow까지 들려드렸습니다. 7095번 쓰시는 분, 오신실하신 주 신청합니다. 찬송가겠죠? 예, 이따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0살인 남성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서 급히 쓰시겠다고 데려간 지 50여일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 외롭고 허전한 빈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며 도닥여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까 이게 사연을 보면 약간 울컥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에게 보면 연세 드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정말 두 분 다 당당하고 큰 산처럼 느껴졌는데 저희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건강하지 않으시고 근데 두 분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이분은 또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50여일 됐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lanting Worship의 생명, 영원한 생수의 근원, 홀림팩트의 십자가의 사랑, Anointing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으로 불리는 파블로 칼잘스는 노년에도 왕성히 활동했습니다. 90살이 된 칼잘스의 공연을 보러 간 기자 노만은요, 무대에 들어서는 칼잘스를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무대를 향해 걸어나온다. 호흡도 힘들어 보였고 관절이 안 좋은지 손은 퉁퉁 부어있다. 아무리 거장이라도 저 손으로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이 될 정도다. 협연하는 피아노 앞까지 나오는 데에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이윽고 칼잘스가 자리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자 노만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연주는 섬세하고 힘이 있다.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걷기도 힘들어 보이던 노인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음악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장이 이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음악을 사랑하고 평생을 음악에 바친 거장은 음악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시고요. 힘과 능력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별그대의 첫 찬양은요, 첼리스트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입니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서울 챔버스의 아름다운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별그대의 첫 찬양,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 파블로 칼잘스.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라는 그 말씀이 좀 떠오르는 그런 오프닝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퉁퉁 부은 손으로, 근데 연주는 참 섬세하고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이 있는 노장의 아름다운 연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남으로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은 조차 중생의 스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셨죠.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했던 이 찬양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고요. 방금 나는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첼로의 거장이라고 하니까요. 한 곡만 연주차는 듣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연주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마 트리오인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첼로 연주가 아주 백미입니다. Amazing Grace with Baha,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름다운 연주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대구 시리 합창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요.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도,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도,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았을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빛가스 밸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경민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겐 날개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습니다. 마커스 월십의 예수로 사는 인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박진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계가 평온했다가 긴장을 했다가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싸움과 전쟁, 전투가 없었던 날, 해가 그리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어딘가에서는 싸우고 사람이 죽고 전투를 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전쟁도 벌어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서로의 것을 뺏기 위해 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이 무력을 사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이유는 바로 4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서겠지요. 힘으로는, 무력으로는 절대 평화를 완성할 수도 없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며 어딘가에서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오늘도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끝나며 세상 곳곳에 평화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이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전해드렸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힘으로 어떤 것을 빼앗기보다 하나님께 아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즐겨 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원망도, 불평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갚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또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함께 전합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기대해보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한 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을 듣고 계십니다.

0: 노래도 함께 해주신 2030 남북한 출신 청년 여러분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3: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4: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사랑입니다.
5: 네, 저는 북조선에서 온 철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사랑이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2: 그러게요. 네. 얼굴도 빨개지셨어요. 네.
0: 청진에서 온 우리 자랑스러운 에미나이이십니다.
4: 원래 말을 잘했는데 오늘따라 좀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오늘도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7: 여러분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80년 넘게 분단돼 있던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사뭇 새로워질 겁니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할지, 수도는 어디에 둘지도 논의해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고 또 그려보지 않는다면,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더 멀게만 느껴지고 통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203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된 나라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보시죠.
0: 오늘의 주제는 야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기입니다.
4: 멋있어요.
0: 자, 통일된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5: 아,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4: 와. 저는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0: 갑자기 고려시대를?
4: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0: 아니, 조선시대는 아니고 왜 부흥했던 고려시대? 그
5: 영토가 제일 컸던.
4: 조선시대 때는 왠지 막 자꾸만 임진왜란도 있고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만 먼저 있어서 그런지 고려시대는 되게 그 뭐 후기를 빼고 전기에는 되게 부흥했잖아요. 네. 그걸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6: 기계가 당차게 말 타고 달리던
4: 뭔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고 그리고 그때는 뭐 왕권이고 뭐고 뭐 글쎄 왕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자꾸만 이게 침략이 들어오고 약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5: 네.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0: 그러니까.
5: 아주 생생하게
0: 고려에서 온 여인.
4: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0: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6: 일단 나라 이름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으면 흡수통일됐다라는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4: 조선도 아니죠 그러면.
0: 그러네요.
4: 네, 그럼 조선도 아니죠.
6: 그러게요.
4: 고려로 갑시다 그러면.
6: 고려를
4: 제가 고려를
5: 저는 좋아합니다. 사실 조선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6: 아 그래요?
5: 왜냐면 이게 약간 조선이 이게 아침이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0: 네.
5: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6: 네.
5: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까지 그 빛이 복음의 빛이 빛나는 나라 조선 너무 멋있지 않아요?
6: 약간 설득됐어요.
0: 그러니까. 아, 근데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그 이름을 쓸 일은 그게 많지 않지 않을까?
6: 조선을 좀 많을 그럼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에서 세 번째 쓰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6: 그래서 고조선 됐잖아요. 예전 조선이.
5: 세조선?
6: 세조선?
0: 신조선?
6: 아, 너무 웃기다. 신조선.
0: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게 사실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되면 대한민국으로 쓸 거예요 분명히.
5: 그렇죠.
0: 근데 이제 북한이 무너졌을 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통일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국호를 정하는 것부터가 큰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영토는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5: 그렇죠.
0: 한반도기
6: 네.
0: 그 토끼나 호랑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도. 예, 영토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6: 문제는 없는데 수도는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0: 수도.
4: 수도 정해야죠.
6: 그러니까 어디야지?
4: 아 수도 저는 또 한 번 또 거려를 가겠습니다.
6: 아, 네. 개성이 개성인가요?
4: 아직까지 거기는 좀 수도라는 인상이 깊어서
0: 개성이.
4: 네, 네. 그리고 이게 남한과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중간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랬던 저랬던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0: 그 통일 이후에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뭐 세미나처럼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수도 후보

0: 중에 하나 개성이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러니까 뭐 수도의 요건 중에 큰 강이 있어야 되고, 아. 그 다음에 가까이 항구가 있어야 되고.
1: 그러니까 평야지대야 되잖아요. 또.
0: 예.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서울에는 인천이 있고, 평양엔 또 남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서울과 평양 이외에

0: 사랑님.
1: 제가 고려를 너무 사랑합니다.
2: 사랑님, 고려 사랑님이었나요?
3: 네. 네. 진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는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4: 저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일단 수도로 하고 그리고 평양이 약간 판교처럼 IT 기업들이 막 들어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2: 그러니까 좀 거점을 어떤 중심의
4: 맞아요,
2: 지역인지를
4: 맞아요. 신도시 같은
2: 걸로?
4: 것도 해도 좋겠다.
3: 새로운 신도시. 수도를 건설해서 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통일을 하는 데에서는 새로운 상징도 필요하다. 네.
2: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독일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딱 그 수도만 다 몰려 있어요. 뭐 프랑스는 파리, 뭐 이탈리아는 로마 이런 식으로 다 몰려 있는데 독일은 좀 독특하게도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색깔을 다르게 서울은 수도지만 나머지 뭐 IT는 어디가 유명하지 이런 식으로
3: 맞아요 맞아요
2: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3: 어떤 뭐
2: 생각이?
3: 정치적으로 수도는 하나 있고
2: 네, 그렇죠.
3: 뭐 경제적 또 문화적 네. 사실은 미국도 보면은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정치 수도는 그렇죠. 이제 네네. 워싱턴이고
2: 맞아요.
3: 또 문화 수도는 LA이고 뭐 이렇게
0: 그렇죠.
3: 좀 있잖아요.
0: 중국도 상해랑 뭐 북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2: 맞아요. 네.
4: 제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 독일도 통일이 된 나라잖아요.
3: 네.
4: 그래서 통일될 때 이런 방법들 썼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갔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3: 네.
5: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다 이게 발전해서 지금은 안정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통일 초기에 수도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아마 서울이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 같고 평양을 하면 또 서울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고
3: 그래서 또 개성인가요?
5: 네. 그래서 중간 지점을 잡고 서울과 평양은 그냥 야. 이렇게 뭐 다른 IT 이런 진짜 발전하는 도시로 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0: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2: 네?
0: 남한과 북한이 모두 사랑하는 땅이 있습니다.
3: 어디예요?
0: 독도.
2: 아 뭐예요?
1: 수도 가는데
3: 배 타고 가야 돼. 독도는 우리 땅.
0: 독도는 우리 땅. 북한에서도 그러거든요.
3: 수도의 주소는 독도에다 두자.
1: 괜찮을지도.
2: 이거는 단결이 구가될지도.
3: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5: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한 언어를 쓰고 같이 한복을 입고 왕래하고 기차 타고 다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3: 야 서로가 이제 함께 네. 오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가 잠깐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되는
2: 네.
3: 그런
2: 네.
3: 순간
2: 네.
0: 예외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이 북한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3: 네.
0: 네.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때가 되면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2: 네. 네. 찬양 버스킹하면 너무 좋겠다.
4: 너무 좋다.
0: 너무 좋죠.
2: 북한 거리에 가서
0: 제 고향에 와서 한번 해주세요.
2: 고향 어디시라고
0: 청진인데
2: 청진
0: 청진 구석탱이 산골이에요. 산
4: 속에서
0: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소나무 많이 뽑으셨다면서 산기도 하시면서 제 고향 나무도 좀 뽑아버리시죠.
2: 나무 한번 뽑으면서 찬양하러 가야겠네요.
3: 자 그리고 저는 뭐 통일된 나라를 꿈꿨을 때
2: 네.
3: 아마 세계 속에서 한동안 주목받고 빛나는 나라가
2: 맞아요.
3: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 분단됐다가 하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0: 네.
3: 세계 속에 귀감이 되고
2: 진짜.
3: 또 모범이 되지 않을까.
2: 평화의 네. 상징이 되겠네요.
3: 맞아요.
0: 그렇죠.
5: 지금은 두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준 게 결국엔 한 민족이고 한 언어잖아요.
3: 맞아요.
5: 네. 그런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한 언어를 쓰면서 맨날 두 나라로 살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한 나라가 돼서 한 언어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3: 와.
5: 너무 멋있을 것 같고
3: 네.
5: 이게 도로 길에 나서면 막 은혜가 막 길에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3: 우리가 이제 통일된 나라를 그려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통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걸 이루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을
2: 맞아요.
3: 먼저 생각을
2: 네.
3: 하는 거예요.
0: 네네.
3: 근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2: 그치.
3: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네. 하나들은 노력은 당연히

0: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은 뭐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 네, 네. 나와 다른 누군가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맞아요. 같은 민족인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통일을 하겠습니까?
1: 그렇죠.
2: 안 되죠.
1: 네. 네. 아니 그러고 이게 통일의 모습이 생각보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0: 그럼요.
1: 네, 우리가 통일됐는지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서서히 정책적으로 조금씩 녹아들 거기 때문에 네. 세금 부담도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만 체감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0: 맞아요. 네, 네.
1: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3: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이 넓어질 것 같다. 통일이 되면 네, 이게 길이 넓어지고 우리가 가서 이게 막 어디든지 가면 이게 볼 것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황홀감이 조금 머리에 이게 넘치는 것
0: 네,
3: 같아요.
0: 아마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네. 풍요로워지고 네. 아마 혼란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네. 우리 삶이 더 향상이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2: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좀 친해져 보는 연습들 말 걸어보고 네네네. 어떻게 다른 것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네네. 이런 걸 연습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0: 우리가 참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서로 인사도 안 하잖아요.
2: 힘들어요.
0: 네, 그냥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고 네.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밥 한 끼라도 또 서로 맞아요. 나누고 네. 그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2: 네. 그러니까요. 네.
0: 결국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맞아요. 네. 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네. 내려오는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화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 당황해하다가 핸드폰 쓱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러면 통일되면 쉽지 않다. 그냥 뭐 반갑게 인사하고.
2: 그러니까 인사부터 네. 잘해야겠네요. 네. 네. 야,
0: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또 행동이 네. 변화돼야 돼요.
1: 네.
0: 통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1: 네.
0: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의 은혜를 네. 기쁨으로 맞으며 누릴 네. 수 있기를 우리가 진짜. 함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오늘은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그려봤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 네.
0: 통일되면 우리나라 어떨까? 나라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연습해보시고 상상해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1: 아, 예.
0: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뤄주실 통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청년 여러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 철숙,
3: 사랑이,
4: 찬송이,
2: 보라였습니다.
5: 너와 나의 어울림.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8,000톤급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개했지만 핵 연료 확보와 미국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표현을 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속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군사 충돌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 단속이 계속되면서 북중 밀수 재개 기대가 다시 꺾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사실상 휩쓸며 시상식이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예비 부부들의 한국 결혼사진 웨딩 촬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닷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로 독사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사람과 독사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8,000톤급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핵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실질 전력화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 잠수함에 준하는 규모의 잠수함 세척 안팎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핵연료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한미 간 핵잠 관련 실무 협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료 확보 역시 미국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 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핵 비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견제에 나섰고 일각에서는 향후 한미 관계와 대중 전략 방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표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연결한 다층 군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전략 거점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통신망, 지휘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른바 킬웹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과 함께 전시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군 통신 인프라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더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사태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4개국 외교장관들은 인도 뉴델리 회의에서 공동 해양 감시 협력 구상 출범에 합의하고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상 감시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선박 공격과 통행 방해, 해상 공급망 교란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쿼드 국가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는데요. 아울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에너지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군사 충돌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중대

50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상대로 제한적 공습을 단행한 뒤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고, 이란 역시 휴전 위반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즉각적인 확전보다는 협상 주도권 확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내각 회의를 열고 대이란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단속이 계속되면서 북중 밀수 재개의 기대가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중국 밀수업자들이 야간 밀수를 시도했지만 변방대 단속에 가로막혀 실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 단속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접경 지역 감시와 순찰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변방대가 강가 접근까지 차단하면서 밀수업자들이 물건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수 시도에는 짐꾼 인건비와 운송비가 계속 들어가지만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으면서 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선금을 보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한 북한 밀수업자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아이스크림 기계와 냉방 관련 제품 주문은 늘고 있지만 국경 통제로 물건 반입이 막히면서 현지 상인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말 그대로 방탄소년단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상식 오프닝에서는 최근 미국 스타디움 공연 장면이 대형 화면을 통해 소개됐고, 사회자는 BTS 무대에 대해 어떻게 저런 공연을 해내는지 모르겠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BTS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관왕에 오르며 다시 한번 세계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군복무 이후 복귀한 뒤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미국 현지 언론들도 BTS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BBC는 BTS를 K-팝의 왕이라고 표현했고, 미국 연예 매체들은 오랜 공백기에도 팬덤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BTS뿐 아니라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OST까지 잇따라 수상하며 K-팝의 확장된 영향력도 확인됐습니다. 캣츠아이는 신인상 등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고, K-팝 데몬 헌터스 OST는 올해 노래상을 포함해 4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팝이 이제는 특정 아이돌 그룹을 넘어 글로벌 음악과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예비 부부들의 한국 웨딩, 결혼 사진 촬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한국식 웨딩 촬영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국인 예비 부부들은 드라마 촬영지나 제주 풍경 등을 배경으로 결혼 사진을 찍고 한국 연예인처럼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는 요청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스튜디오에서는 전체 촬영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스트메 올인원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식 결혼 문화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드메 관련 시장 규모도 최근 몇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 관광 수요 증가가 미용과 쇼핑, 숙박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올 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국 런던은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서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이번 폭염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페루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기상청 역시 올여름 한반도가 평년보다 더 덥고 6월과 7월 강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폭염과 함께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닷컴 보도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독사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사람과 독사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한 연구진은 전 세계 독사 508종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과 환경 변화로 일부 독사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시 주변에서도 독사 출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독사를 거의 접하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단순 생태계 문제를 넘어 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독소 확보와 의료 대응 체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가 인간 생활권과 생태 환경을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9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날씨가 흐리면서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와 진남포 18도, 양덕 15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 27도, 양덕과 진남포 24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와 구성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7도, 구성과 자성 16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6도, 자성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비 소식이 없는 장현을 제외하곤 변덕스러운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개성과 신계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주에서, 오후에는 사리원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 18도, 개성과 신계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해주 27도, 개성과 신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북청과 장진, 해산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5도, 해산 14도, 장진 11도, 낮 최고 기온은 북청 24도, 해산 20도, 장진 1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운기와 성지는 오전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함경 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운기와 성진 20도, 청진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 하심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젊은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밭에 잡초를 뽑아대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왜 이런 쓸데없는 풀을 만드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근처에 있는 경험 있는 농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이복에 훌륭한 농부가 되려거든 잡초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네. 젊은 농부는 잡초에 무슨 교훈이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경험 있는 농부는 잡초에는 이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잡초는 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잡초가 있으면 비가 많이 내려도 땅이 무너지지 않듯이 진흙 땅에도 뿌리를 내려 밭이 잘 갈리게 도와줍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잡초가 무성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임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유익하다고 해서 뽑아야 할때 뽑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밭을 비옥하게 지켜준 잡초지만 농사철에는 모두 뽑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단 한순간도 쓸모없는 때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말씀의 씨앗이 비옥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의 피로 무럭무럭 자라게끔 다룰 수 있는 농부가 되길 원하면서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괴로움과 죄의 안개가 거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곳에 서 있기를, 빛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곳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치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지선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대환 씨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나라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확실한 환상 때문입니다.

0: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한 사람,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사기 7장 15절이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죠? 못해요. 두 번째로 기드온이 이겼던 것은 결단, 단결, 단합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결단만 하면은, 합치기만 하면은 통일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기드온은 모범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범적 지도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 그랬어.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를 본받아라, 나 하는 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맡겼죠. 300명 기드온 용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탄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인물이 되려고 왜 노력을 하지 않나. 지도자는 부지런합니다. 순종도 재빨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일하며 부지런하며 깨끗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작게는 교회, 작게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신데, 아, 여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저는 한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용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이 찬송 부르며 저희 마음이 뜻깊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길이 저희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감싸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고 험한 세상의 거리에서 나를 지켜주시었던 것처럼 이제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는 때로는 산길에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삶이 무게가 내려앉을 때, 어둠이 앞길을 가릴 때 하나님이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며 모든 일을 주 안에 맡길 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없는 세상의 거리에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0: 내가 향하는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별날이 날로 다가오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침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평안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아멘. 은혜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아 안고 이제부터도 하나님을 따라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주님 이제부터도 주님을 따라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살며 주님이 뜻대로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별날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이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사랑하는 고향 땅의 가족들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이 올려드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며 복음 통일의 길목 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요. 편곡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가 고향인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의 선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C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말씀의 이 씨앗이 비옥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음속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쓴 뿌리를 뽑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고 그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다윗을 붙들어 지키셨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은혜가 주어졌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때에도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큰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악하다 여기셨고 또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라 규정하시고 그 범죄함에 대한 엄중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서슬퍼런 심판은 다윗의 여러 시간 안에 그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에게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 일이 다윗을

아주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또 이 다말과 그 친오빠 되는 압살롬은 이 일에 분노하게 됩니다.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가 2년 뒤에 이 압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족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성을 떠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게 됩니다. 압살롬이 성에 무혈 입성하게 되는데 들어와 보니 다 도망가고 후궁 10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압살롬의 모략가인 아이도벨이 왕이 남겨둔 후궁 10명과 동침하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전 왕의 후궁을 취하면 새로운 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새 왕으로 추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펴두고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 일은 압살롬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행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주신 말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바세바 사이에서 갖게 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심판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을 하고 밤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위의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염려하여 만류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만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전혀 봐주지 않고 아주 매몰차게 심판을 내려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석하기에 난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하시는 이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안에 다윗을 위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동시에 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회개해야 하는 이 다윗의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모양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시는 징계의 심판은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그의 왕위를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으로 그를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세우는 것처럼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하여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만족되게 하시는지, 그럼에도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신실하심을 담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으로 사랑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0: 오늘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 13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40년 동안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부패와 불의함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며 우상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희가 망할 것이라, 너희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방 민족의 발에 밟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선지자가 사랑하는 백성, 선지자가 사랑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선언이, 그 선포가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열어두시는 은혜의 문에 대한 초청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한 지적이 신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시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올리지만, 이 선지자의 회개 기도가 백성들의 회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패와 불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용서함 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매일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라 여기시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네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진의는 너희는 회개한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속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고, 참된 회개의 본질은 외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부터 길게는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 불행한 사건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그 뒤를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돌도 던지고, 그리고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저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비새에게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고 한다면 그는 저주해야 하고,

나는 시므이의 저주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근심하며 기도했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몸이 상해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더 큰 상실감에 빠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이 한 말에 우리는 주의해 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것에 다른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 일하시지도 않고 잘못 판단하셔서 억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밤새 엎드려 기도한 것은 혹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라고 하는 그 간구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거나 베푸시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영역이자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참 회개자의 모습은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예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아,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서서 기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만이 거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고고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토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정해진 것에 따라 십일조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의에 대한 치장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표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슴에 와 꽂힙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불의함과 부패로 인한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해야 할 종교적 도리와 열심을 다 했다 하여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유다의 백성은 매일 회개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더 둔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윗처럼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로 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 또 그 아이에 대한 표현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여 다시 아들을 주실 때에는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기 전에 이미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을 낳아서야 그제서야 마음의 참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지어주십니다.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다윗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 죄가 아니라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다는 것. 그 범죄에는 반드시 심판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없이 반복하여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에 들떴습니다.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마음이 바뀐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시려는 건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한 신지를 들여다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보존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원망하죠. 물이 없다는 원망, 우리가 먹을 것이 이 만나밖에 없다는 원망, 만나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이 연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많이 먹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다 먹었었는데 라고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비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일 고기 먹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때 모세가 우리에게 있는 양떼와 소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행자가 60만 명 이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풀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원망하였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불뱀을 보내어서 물어 죽이십니다. 심판을 행하시죠. 이 심판 아래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늘 은혜의 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은 땅입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심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 묵은 땅에 씨를 심기 위해서는 뒤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하여서 씨를 심어야 열매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새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 되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할례를 육체에 함으로써 이 표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의 표시는 육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마음의 가죽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말, 우리의 정서상 무거운 느낌과 불편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을 던지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다시금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내 백성이라 끌어안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셔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단단하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름답고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을 겸손하게 잘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면에 하나님이 여전히 담아놓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회복해 하여서 더 풍성한 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주의 뜻을 살펴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생애에 찾아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있는 고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길에 소망을 담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귀한 모습 주 앞에 드러내 보이고

0: 감사와 찬송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그저 주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진정하고 아름다운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귀한 모습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주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그 안에 담아놓으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어떠하심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세우고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의 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 사무엘하 12장 15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황해도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로 예상되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황해도에서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여수가 20도, 서울과 대전, 부산과 제주가 19도, 평안과 대구,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 춘천, 강릉, 포항, 목포가 17도, 함흥이 15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29도, 포항과 대구가 27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서울, 춘천, 강릉, 광주, 여수, 대전이 26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목포가 24도, 강계와 제주가 23도, 해산이 20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예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했습니다. 오늘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 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 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공기가 상큼하시죠? 변함없는 자연의 질서는 이른 아침부터 대자연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글자는 다르지만 어쩌면 동의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무심한 듯한 자연의 질서조차 우리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랑의 눈이 아니면 그 사실을 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후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고백 찬양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던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상이 뭐냐?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이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더라도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성도의 자유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정한 성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갖고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하고 아 나도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성도에게 진짜 자유는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갖고 뭐라 그러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섬기는 자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들을 위하여 종이 되는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유대인들이 따르는 관습과 이것들을 존중하며 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막 목숨처럼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내가 율법에 꼭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그러죠. 그것은 왜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지만 결국 이 율법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또 율법 아래에 없지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없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는 표지로 너무너무 중요한 표지였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뭐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정당성을 부여하며 다가가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율법.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자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율법 없는 자들, 21절에 이방인들이죠. 이들에게는 내가 원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롭죠. 구약의 율법에서.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없다고 무율법적이고 방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의 율법,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 법,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법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줄 새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의 법이죠. 율법은 장차 올

일의 좋은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킬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지향하는 바 참된 사랑의 법을 성취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 주님께서도 그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령의 법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에 따라 유대인이면 유대인,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여기 유대인들과 율법 있는 자들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이제 민족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있는 자들은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이방인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나 반대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로 나누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연성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가게나 백화점에 이렇게 가면 이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또 젊은 이제 20대는 20대에 맞게, 또 30대는 30대에 맞게, 50대는 50대에 맞게, 80대는 80대에 맞게, 고객에 맞게 다양하게 응대하죠.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 와서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잘 구입하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오직 하나,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참 겸손하게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고 나는 거기에 참여할 뿐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아주 유연성을 갖고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모든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양한 상황이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난 분도 있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상황 가운데 다양하게 다가가 결국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든 이들에게 모든 모양으로 다가가는 것을 다름질로 비유를 합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이 열립니다.

체전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달리기가 또 주 종목으로 나오죠. 자,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에서는 다름질을 하더라도 딱 한 사람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 달려도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 한 사람 상을 줘도 그렇게 열심히 다 달리는데 너희는 달리는 만큼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한 달란트 남기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기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기면 다섯 달란트. 그래서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너희는 모두 받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면 일한 만큼 주신다는 전제가 있죠. 한 명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명만 받으면 사도 바울만 받고 이제 끝나는 거죠. 모두가 받는데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고린도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모든 일에 절제 밥 먹는 것도 절제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달리기 해야 되는데 친구 만난다고 가면 안 되고 그 전날 친구 만나서 밤새도록 흥떡망떡 놀면 안 되죠. 몸을 최선의 컨디션으로 해서 오직 목표는 뭐냐? 달리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런 것처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이렇게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시들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한 목표로 내가 모든 이들에게 자유롭게 된다. 모든 이들을 얻기 위해,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 주님께 상받기 위해 모든 일들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제하고 또 율법을 때로는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이제 복음을 얻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주 앞에 상급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목표 없는 열심. 열심히 하는데 뭐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모르겠어요. 뭐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인생에 목표 없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아니 막 싸우는데 앞에 상대가 있어야 싸우죠. 아무도 없는 허공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면 옆에서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누가 상대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그러니까는 성도에게 목표.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목표가 있죠. 자, 오늘도 생존하자. 먹기도 하고 마시지도 하고. 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책임을 위해서 어떻게든 힘들어도 가서 일하고, 또 이 가정의 엄마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이것들을 인정하시고 상 주신다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상, 시들지 않는 상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요 몸을 친다라는 건 직역을 하면 눈 아래를 친다 이런 말이에요. 눈 아래를 친다. 눈 아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멍이 시퍼렇게 들죠. 그러니까 시퍼렇게 멍들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버림을 당한다라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실격을 당한다는 건 뭐냐? 상 얻는데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disqualified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disqualified. 실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이 결국은 나조차고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다운

0: 우리 자녀가 집에서 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열심히, 아유 칭찬하고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예쁘다 대견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사도우미가 와서 청소를 해줘요. 그 가사도우미 고맙긴 하지만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일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행실은 주님 보실 때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앞을 쓰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되어 쓰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싸운 싸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얻기 위하여 나는 내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이들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 두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상받기 위하여 절제하며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자유가 있지만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많이 있고 권리가 많이 있지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를 꿈꿉니다. 나중에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를 꿈꾸는데 이 자유에도 명확한 목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없으면 자칫하면 방종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와 훈련의 균형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되 그 훈련이 특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사도의 마음가짐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사도 자신에게 있지만 그는 스스로를 더욱 혹독하게 훈련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존귀케 되는 일에만 삶의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인생을 온전히 바쳤죠. 이런 점에서 사도에게 자유와 훈련은 하나님을 섬기는 양날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이 양날개로 비상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도 오늘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알아보자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묵상을 안고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아멘. 경기장에 관중석에 앉아 관망만 하는 자로서가 아닌 목표를 향해 열심을 다해 달리고 또 달리는 복음의 선수로 오늘도 살아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오네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지만 원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얻지 못해도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0: 각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어디를 가든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자리를 만듭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매주 가는 예배당에서도 늘 비슷한 자리를 찾아 앉곤 하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자리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다라는 것은 곧 안전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각도, 적당한 거리, 언제든 도망가기도 좋고 숨기도 좋은 자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저 뒤편에 앉습니다. 기둥 뒤, 맨 끝자리, 혹은 출입구 가장 가까운 자리. 세상의 시선은 피하고 싶고 내게 지워질 부담은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가면 사람들은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기어이 로얄석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앞자리에서는 주인공의 얼굴이 똑똑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표정이 보이고 거친 숨결이 느껴지며 뜨거운 눈빛이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앉는다라는 것은 그 관계를 더 깊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다라는 애틋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물리적 거리는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서적 몰입도가 높아지고 눈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 우리의 뇌와 마음은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앞에 앉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주님 앞에 어디쯤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애타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선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멀리서 소문으로만 주님의 소식을 듣는 방관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다정하게 눈을 맞추는 사랑의 거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도 가슴 뛰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하여 즉 얼굴과 얼굴을 가장 가까이 마주하게 하는 동행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는 저 멀리 뒤에서 조용히 구경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로열석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의 앞자리가 못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올수록 감추고 싶던 내 초라한 모습과 부끄러운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표정도 거짓된 마음도 숨길 수 없는 정직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길 수 있는 편한 자리를 택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에서 편한 자리가 항상 내 영혼의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자리란 내 이름이 눈에 띄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뵈옵는 골방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로얄석입니다. 뒤에 앉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적당히 숨어 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세밀한 표정은 보이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눈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주님의 얼굴 앞에 앉으면 거룩한 부담감과 영적인 긴장감은 있을지 몰라도 나를 향해

0: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 앉아 있습니까? 내 육신이 편한 안전지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는 시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뒤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얼굴 바로 앞 신앙의 노야석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465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작고 사소한 거짓들을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행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용은 햇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3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밧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그 틈을 옷과 금가루로 메워서 더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만드는 킨츠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어짐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서 더 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깨진 도자기처럼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틈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킨츠키입니다. 피로 금을 삼아 우리의 상처난 인생을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우리의 상처가 은혜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박신화 과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자의 조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청년은 걱정하면서 결국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저명한 작가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윌리엄 영 플러터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사랑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미워한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사랑, 최초의 사랑, 소중한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조건일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헌금, 의례 등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구제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영락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로망드마루 앙상블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본문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인간의 시기나 질투, 탐욕과 갈등, 비교의식과 예전관계 등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죠. 그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여서 총명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동생 라헬은 총명하고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과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야곱과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기 외삼촌한테 따지죠. 외삼촌은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곳 지방의 관습은 언니부터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대답만 듣게 됩니다. 아무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을 일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외삼촌에 대한 배신감, 거기에 동조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를 사랑한 것보다는 레아를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네 명의 자녀를 연달아 이렇게 매년 1년씩 이렇게 낳도록 그렇게 했어요.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가족 간에 서로 비교되고 또 경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더 큰 상처만 쌓여가는 그런 갈등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가족끼리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비교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대나무 마디처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귀한 추억으로 남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갈등을 푸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 원리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자신감과 자기 주도성도 있고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눈에 총기도 없고 흐려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레아는 아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레아나 라헬 둘 다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견디지 못할 일이라는 것으로

야곱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미래적 의미로 표현됐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죽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은 이미 썩어져서 나는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고 있는 인생, 죽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는 경쟁에서도 실패했고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고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라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은 자신이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푸념을 넘어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곱이 이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일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라헬에게 얘기하지만 라헬은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구하려고 하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 이후에,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 사다다리의 꿈을 꾸면서 인생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장남도 아닌데 장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주권에 의해서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기 와서 삼촌 집에 와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것이 자기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올 수 있었던 힘이었는데 라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라헬, 너는 지금까지 너의 방법대로, 너의 수단대로, 너의 능력대로 다 해결한다고 믿었지만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야. 내 삶의 처절한 실패로부터 내가 여기 쫓겨와서 여기에 사는 이 모든 것, 과정들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다면 너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구해. 바로 이 뜻이에요. 야곱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 라헬에게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될 때 종종 경험하는 것은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개인 속에 있는 상처가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게 만든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요, 표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만 풀면 이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그 근원적인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생각해서 자기가 더 노력하고 때로는 자기가 안 되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스스로 하여튼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어 생각이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아 이건 환경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뜻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배우에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길 때 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어, 요게 해결되어야 다 해결될 수 있어 생각되는데 지나고 보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 때요, 사건과 삶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요,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문제를 수용할 줄도 알고 수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이 긴 이야기를 보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종을 시녀 그 이 비라입니까?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자기 몸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게 자기 자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를 내 무릎 위에 놓고 지내겠다 그런 계가에 자기가 아이를 못 놓으니까 몸종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비라라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단이라고 지었어요. 이름 이름에 뭐가 있냐면 한이 맺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기 호소를 들었다라는 의미의 단이라 지었어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납달리라 지었어요.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자주 가다가 이 라헬도 아기가 놓으니까 라헬 쪽으로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여자가요, 자기 종이지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잠자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라헬처럼 자존심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총명한 그런 사람에게서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본 레아도요, 그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둘 낳아요. 아들 이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죠. 자기에게는 아들 가시라 짓는데 복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섯째 또 아들을 낳아요. 아셀이라 지어요. 기쁨. 그런데 이 두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라헬을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복되다, 나는 기쁘다, 뭐 여기는 한쪽에는 내 안을 풀어줬다 이러는데 여기 나는 기쁘다, 이게 뭐예요? 끊임없는 경쟁과 어려움이 생기죠. 게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레아의 장남 루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어요. 이때 이 루벤의 나이가 한 4살 내지 5살 되었으니까 합판체인지 뭔지 모르고 이 꽃이 예쁘니까 아마 따다가 엄마에게 줬는데 이 합판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임신촉진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요, 언니에게 간청합니다. 합판체를 나를 달라.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아기를 좀 낳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달라 그러죠.

너는 신랑도 뺏어가고 다 갖고 가서 이것까지도 갖고 가려고 하느냐, 내 아들이 갖고 온 이것을 갖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오늘 밤은 남편이 당신과 함께 동침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아마 주도권을 아마 라헬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합판처를 먹고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라헬은 아기를 못 넣고요, 합판처도 없었던 레아는요 아기를 셋이나 더 낳았으니까 얼마나 자기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세우고 남편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원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레아가 먼저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 아들을 낳으니까 아, 아들이다 보라, 루벤이라 짓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 지었어요.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들었어, 시몬. 셋째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아, 이제는 내가 이 남자와 연합하겠다, 그렇게 레위로 지었어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넷째를 낳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삶 속에, 버려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었구나. 내게 주신 새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행복하게 채워준 것은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내가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남편 사랑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양은요 문제가 풀려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려져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섬세한 이 돌보심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구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도 인맥도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작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궁금하더라니까요.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일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으면 안 찾아오니까 문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구나, 나와 더 가까이 하고 싶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때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언젠가요? 라헬이 자기의 능력,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의

0: 아리따움과 미모를 가진 그런 것,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하나 둘씩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절망과 좌절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들였어요?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 같구나. 합 한 채를 먹고도 나는 못 낳았는데 저 언니는 먹지 않고도 세 명이나 더 낳았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이 권위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가 간구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달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불러요. 23절에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요. 엘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통과 절망의 세월 위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요셉이라 지어요.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아들, 많은 것 이거 원했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더 달라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자기의 생사복을 주고 계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젠 자기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나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그게 베냐민이에요. 아들 하나 하나님 더 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그랬는데,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기억에 오셨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오 이렇게 오셨느라 늘 기억에 오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행동하셔서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안 된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지금 당장 안 되는 일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이런 분들이 중보기도에 신청을 많이 해요. 그 응답받는 걸 많이 봤어요. 바나바는 언제 많이 하느냐? 바나바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를 신청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원리가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어떤 고백이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떤 가운데서 환경이 변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변해서도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정말 채워주실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태평교회 권주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미움과 분열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가끔 우리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고민을 마주합니다.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에 문제 그 자체보다 상황에만 매몰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털어놓으시나요? 저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면 가까운 사람 한두 명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곤 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도 털어놓는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 적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털어놓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쉽게 털어놓지 못할까?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붙들고 있었던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올려야 할 일이었던 건 아닐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상황은 더 꼬일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해결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혼자 끙끙 앓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며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는 자식의 이모저모를 하루에 어땠고 저랬고 지금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등등 미주알 고주알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의 그런 일상을 기쁨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사랑 중의 사랑이라 느껴져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올려드리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기를 소망해요. 이 아침 방송 가족 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힘차게 외쳐주셨어요. 오늘도 잊지 않고 와주신 6809님 감사합니다. 늘 외쳐주시는 이 슬로건 정말 귀해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9507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네요. 새벽 기도 후에 미역국에다 아침밥 먹었습니다. 라고 또 일상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9507님 항상 저기 또 경기도 양평에서 또 이렇게 청취하시면서 일상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해요. 이 시간을 또 사모하면서 말씀과 찬양을 우리 9507님과 나눌 생각에 저도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곡 나눠주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 인해 웃게 하시고 아버지로 인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도하며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보석 PD님 밤새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평안했고요. 모기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평안했습니다. 모기가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할까요? 한 두 마리가 거의 뭐 저하고 같이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요 친구들이 아주 저를 이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평안했습니다. 우리 이륙사이님 평안하셨죠? 늘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시고 문자로도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요. 늘 감사합니다.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 PD님 오늘도 주사추. PD님 최근에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을 했는데요. 라디오를 선물 받아서 테스트 삼아 서울 극동방송 주파수를 잡고 틀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포항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서 두 개 지역을 동시에 들으니 새롭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어머님께 이 극동방송 라디오 놔드렸군요. 정말 최고의 효도를 하신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4420님 정말 효자세요. 늘 이렇게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또 말씀과 찬양으로 또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4420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늘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해요. 자 요즘에 또 이 출첵 제시어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제시어를 제시해 주실까 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요 두 글자로 한번 드려볼게요. 승리. 승리 두 글자로 출첵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승리라고 보내주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전에 이 마음으로

입으로 한 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라고. 난 오늘 내 삶에서 승리한다. 주님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승리 두 글자로 출첵 이벤트 시작합니다. 자,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죠?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전공과 같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슬기로운 유치원 하슬림 원장 우리 남현주 권사님과 포항대형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셨어요.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봤니?
0: 박수! 와, 거의 역대급인데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힘이 납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하슬린 수 유치원 원장이신 남현주 권사님께서 먼저 자리해 주셨는데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살 좋아 좋은 아침입니다.
0: 완전 좋은 아침입니다. 야, 이 격조로 듣는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 그렇게 더 뭔가 힘이 나고 막 기다려지는데요. 권사님 정말 2주 만에 뵙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2: 그러니까요. 2주 동안 여름도 경험하고 겨울도 경험하고 또 가을도 경험한 아주 휘황찬란한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덕분에 그래도 2주 동안에 여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데리고 충북에 있는 숨유치원, 경기도에 있는 숨유치원, 여러 곳에 있는 숨유치원 현장들을 돌아보고 선생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보내면서요. 엄청 바쁘게 보냈어요.
0: 아니, 고생이 정말 바쁘셨겠어요.
2: 네, 선생님들의 또 현장에서 있는 고민들, 또 아이들과 만나서 새롭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고민들을 들으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도움 좋은 방법들을 찾는 귀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사실은 특별히 이렇게 선생님들의 얘기도 듣는 시간이었지만 이번 한 두 주간 동안에는 계속 여러 어머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0: 어머님들요.
2: 이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또 힘든 과정에 어떤 어려운 선택을 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한 선택인가요? 아니면은 저의 욕심일까요?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저희 경험들을 나누면서 부모님께 좀 위로를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특히 자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할 때 항상 두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A와 B를 선택하고 정답을 숨겨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A를 선택하면 하나님 뜻인데 B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0: 그럴 때가 그래서 있죠.
2: 내가 A를 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겪나 아니면 이 아이가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A와 B 중에 하나만 골라 혹은 이게 정답이야 라고 정답을 정해놓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그렇죠. 아니시고요.
0: 답정너가 아니시죠.
2: 그럼요. A와 B 모두에게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혹은 그 외의 것을 선택하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0: 아멘.
2: 또 하나님 또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뜻이라는 걸 잊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어머님들하고 다시 힘을 내는 귀한 두 주간을 보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이 아침에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나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진짜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저는 뭐

0: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이제 옆에서 보면서 경험을 하지만 이게 당사자가 되면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1: 그렇죠.
0: 가운데 선택지들을 막또 고려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1: 맞습니다.
0: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1: 맞아요.
0: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바로 그
1: 그렇죠.
0: 믿음 하나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또 학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와, 오늘 또두분 정말 귀한 분들 모셨어요. 지금 막 낮빛처럼 여기 스튜디오가 막 밝은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포항대흥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 두 분, 남정남 권사님과 이인희 지사님 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야, 오늘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스튜디오에 와주셨는데 우리 한분한분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권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포항대흥교회 남정남 권사입니다.
0: 네.
3: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흥교회
0: 네.
3: 교회학교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네, 영광입니다.
0: 와, 박수! 아니, 우리 권사님께서 이 설렘 가득하고 이 아침에 오셨다는 게 느껴졌었어요. 이렇게 담소를 좀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일단 미소가 너무 이제 아름다우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교육학교 친구들이 권사님의 딱 보면 마음이 먼저 환하게 평안해질 것 같아요. 아주 예수님 닮은 미소의 소유자 우리 권사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집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대흥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는
0: 와.
4: 중고등부 아이들과 동역하고 있는 교가 이인희 집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박수! 집사님, 저 이런 표현
3: 네.
0: 감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델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3: 그렇죠.
0: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대흥교회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하시다. 예,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우리 남정남 권사님께서는 또 초등부 지금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 집사님께서는 지금 중고등부 또 양육하고 계시는데 두 분께서 나눠주실 오늘 은혜가 정말 기대가 되고 우리 권사님께서 빨리 나누고 싶다. 우리 비결이 있는데 막 이런 기대감이 막 있었어요. 저도 막 기대가 되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즐겁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갔니? 오늘은 남현주 권사님과 함께 포항대흥교회 우리 교육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5: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권사님, 이 시간 더욱 특별한 선물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숲 교육에 힘쓰고 있는 자연놀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0: 네.
1: 가족 숲 테라피
0: 아.
1: 상품권과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영어 숲 체험권을
0: 이
1: 준비했습니다.
0: 진짜 핫한 상품권, 이 선물인 게 우리 두 분은 또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가끔은 이제 좀 어디에 맡겨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0: 하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교육적이고 숲과 같이 할수 있고 그런 데 맡길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물론 부모님들도 함께 할수 있고
1: 아, 그렇죠.
0: 바로 그런 또 취지에서 아주 그 유용하고 획기적인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누셔도 좋을 것

0: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는 상품권이고요. 영어숲 체험권은 아이만 혼자서 영어 선생님과 함께 원어민 선생님과 3시간 동안 숲에서 활동하면서 즐거운 게임도 하고 체험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요거는 이게 토요일날 이루어지는 수업이고요. 예. 또 관련된 거에 관해서는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여러분 오늘 숲이라고 한 글자 담백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출첵 제시와 승리도 드렸는데 승리 플러스 숲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권선생님 한 두 분 정도 추첨해보면 어떨까요?
0: 좋은 생각인데요.
1: 좋습니다. 네. 두 가정을 모시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숲 이라고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숲 선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자 권사님 5월 달도 거의 다 가고 오늘이 정말 5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날씨도 좀 더워지는가 싶더니 또 추워지는가 싶더니 또 습해지는가 싶더니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좀 있지만 또 새롭게 시작될 6월엔 어떤 활동들이 또 기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한번 나눠주시죠.
0: 네 원래 계절에 지금 하면 딱 초여름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네. 청명한 봄과 여름을 맞이하는 계절인데요. 아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은 여름인지 겨울인지
1: 저 장만 줄 알았어요.
0: 네, 공기와 온기를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시기에도 저희가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큰 행사요? 네. 아주 큰 행사?
0: 네, 서울에서 있네요. 예. 유아교육, 유아숲교육 대회라고 전국적으로 숲을 하는 선생님들이 국회의사당 잔디밭에 모이고요.
1: 우와, 여의도네요.
0: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 잔디밭 가보셨나요?
1: 끝내주죠.
0: 네. 예. 그 노른 잔디밭에 2,500명의 영유아들이 모여서 숲교육에 대한 체험을 나누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세미나도 갖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지금 6월 15일 날 준비되어 있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에 4시까지 모든 그때 지금 선거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선된 새로운 국회의원님들과 또 여러 장관님들
1: 또 교류가 있겠네요.
0: 네네. 그리고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의 올레를 이끌고 나갈 모토들이 선포되고 네. 또 유아숲 교육대회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린이 숲날 저희가 산해날 여러 가지 뭐 식목일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아직 어린이 숲날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보면 캐나다나 그다음에 저기 유럽, 독일, 덴마크 쪽에는 이게 숲날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이 함께 기후위기 또 숲을 가꾸는 사랑하는 체험하는 날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회째 유아숲 교육 대회를 통해서 어린이 숲날 재정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네. 올해는 아마 곧 재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전국적으로 와. 숲으로 나가는 숲에서 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함께 기도할게요. 6월 15일입니다. 네. 무려 2,500명 정도의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유아숲 이 대회를 또 이제 여의도 그 잔디밭에서 네.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우리 권사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2042님 승리 보내주시면서 청주인데요. 비오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청주에서도 이렇게 청취하고 계시는 2042님 귀합니다. 감사해요. 2630님 주님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출작 제시어를 넣어서 또 센스 있는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557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보석 PD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힘이 나는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이륙사이님께서도 승리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막 숲이라고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 더불어서 오늘 승리와 이 숲 두 글자 두 단어 이렇게 보내주시면 숲 상품권도 선물로 드릴게요. 자, 늘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정말 행복한 하슬린 유치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더불어서 오늘 귀한 두 분입니다. 포항대형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 우리 남정남 권사님과 이인희 지사님 이 시간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또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우리 대응교회 교회학교는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 뼈대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2: 네.
1: 예, 권사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저희 교회는
1: 네.
0: 일단 교회 학교 부서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고신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고신교단의 교육 이념을 따라서 개혁주의 교육 원리를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회 학교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교육 이념 아래 딱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상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뼈대 정신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교육이 막 속된 말로 뭐 산으로 간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흥교회는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다음 세대들도 양육하는 그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권사님.
0: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난주에도 청취를 하고 가끔 보는데 굉장히 교회마다 교회 선생님들이 활약이 상당하더라고요.
1: 네, 막 다채롭죠.
0: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한 사람의 그 신실한 예배자가 가장 큰 모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그 예배자로 서는 본이 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1: 아멘.
0: 거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특히 저희 그 중고등부에서는 아마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한 풍경들을 우리 이인희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1: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배구에서 뭐 토스하듯이 지금 이렇게 공을 하나 띄워주셨어요. 아, 근데 요 표현이 정말 은혜가 돼요.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신실한 예배자로 거듭나려고 한다. 아, 우리 이인희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거듭나려고 하시는 우리 또 집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 나눠주셨어요. 우리 중고등부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도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 권사님 말씀대로 저희 아이들이 단순히 자기 부서 예배만 쏙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체 공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부서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른 세대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공기를 직접 흡수하게 돕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는 설교를 들으며 핵심을 요약해서 스스로 질문에 답을 채워나가는 공예배 질문지 나눔을 합니다.
1: 공예배 질문지 나눔이요.
2: 네, 그리고 저희 담당 목사님이 따로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그 질문을 채우고, 그리고 채우며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과 삶의 가치관을 치열하게 나누며 그 분반 공부 시간에 서로 나눔을 가지며 뼈대 있게 채워나가는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1: 와, 정말 귀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또 나눠주신 것처럼 질문지라든지 이렇게 학습 교보제가 사전에 또 이제 받으면 그 공예배 때더 집중하게 될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또 그런 본능이 있어요. 막 채워 넣어야지, 답을 구해야지, 막 이런.
0: 그렇죠.
1: 이 빈칸을 빈칸으로 두지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라도 더 집중하게 될 때, 그럴 때 더불어서 학습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3: 당연합니다. 그냥 듣고 저희가 지나치면요. 사실 인간의 뇌는 한번 들은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1: 그렇죠.
3: 그중에서도 예전처럼 보존적으로 뭐 저희 세대는 썼어요. 빡빡이라는 말을.
1: 빡빡이 받아 적는
3: 기억나시나요?
1: 막 받아 적고 그런 거예요.
3: 그렇죠. 페이지에 바닥을 막 그냥 암기하듯이 적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지금 세대에 맞게 들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에 대한 답들을 또 자기의 생각들을 또 유추해 나가는 과정들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기억나는 하나의 명사로 또 명제로 그 아이들의 삶을 또 인도하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대원교의 선생님들 아주
1: 전략적이고요. 제가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예, 그리고 체계적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이게 하시려면 또그 사전에 주일 전에 또 모여서 뭔가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 교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들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요.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적으로 노력하시는 또두 분, 우리 대흥교회 교회 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우리 5479님, 권사님 나누어 주신 얘기에 나의 삶이나 자녀들을 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하며 어떠한 결정에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했던 모든 것이 술술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0: 이 숲이라고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 또 감사의 인사를 올려주셨습니다. 뒷자리 2311님께서도요, 숲이라고 보내주시면서 포항에서 함께하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돼지고기 볶음하고 상추 쌈 아침 먹고 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맛있겠습니다. 야, 이, 야, 저도 모르게 얘 지금 이 침이 막 고이고 있어요. 이 아침 이렇게 맛있는 일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5209님께서도요, 숲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대흥교회 우리 남정남 권사님과 이인희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귀하십니다라고 하트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귀한 두 분을 지금 모셔서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세부 역할이 궁금해요. 예, 이런 롤이 있다. 나만의 역할이 있다. 예, 저마다의 어떤 맡은 그 직분이나 거기에 따른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이 한번 나눠주실까요?
1: 저희 학생회는 아무래도 이제 초등 1, 2부와는 다르게 이제
0: 네.
1: 사춘기를 겪으며 이제 자라는 시기다 보니 선생님들이 많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0: 네.
1: 그냥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진검다리 기도회라고 있는데,
0: 진검다리
1: 네.
0: 기도해요.
1: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때 중단이 되었었는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 목사님, 저희 기도회 해도 되나요? 라고 해서
0: 네.
1: 토요일 7시 반이면 그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0: 많이 참여하네요.
1: 전날 나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 스스로
0: 그래요.
1: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회 전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0: 네.
1: 찬양도 아이들이 미리 30분 전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곡을 정하고 연습을 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1: 네.
0: 와, 정말 이거 박수.
2: 정말.
0: 야. 예,
2: 그런데 우리
0: 권사님.
2: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0: 예.
2: 저희 교회는 유아부, 유치부,
0: 아,
2: 초등 1, 2부
0: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2: 아, 정말 밑작업을 너무 잘해주고
0: 그렇죠,
2: 계세요.
0: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아부에서는 아이들이 아기들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거기에는 청년부 선생님과 청년부 선생님들의 부모님 뻘 되는 선생님들께서
0: 네.
2: 조화롭게 그 아이들을 오감놀이로,
0: 오감놀이.
2: 네, 오감놀이를 예를
0: 야.
2: 들어서 만나 체험을 위해서 티밥을 막, 이제 아이들이 막 모으는 이런
0: 네.
2: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모세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파란 천을 깔아서 아이들이 건너가는 이런 오감놀이 체험으로 유아부를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요. 또 유치부에서는
0: 예.
2: 찬양으로 성경 암송을 매주마다, 네, 아이들이 말씀을 좀 친숙하게 하기
0: 예.
2: 위해서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등 1, 2부하고 유치부는 저희가 최근 작년까지 4년 동안 이야기 성경이라는 3권짜리 책이 있어요.
0: 예.
2: 내가 제가 갖고 왔는데,
0: 가지고
2: 네,
0: 오셨어요?
2: 그런데 그 책이 정말 글밥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4년에 걸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글밥 많은 걸다못 읽잖아요.
0: 네.
2: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부모님과 가장 연계를 잘 하셔서 이제 아이들이 주일 전날 집에서 엄마가 읽어주는 걸 듣고, 주일날 또 교회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께 또 말씀을 듣고, 또 분반 공부해서 선생님들과 한번더 다지고 이러면서,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를 가기 전에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0: 이미 양육을 받고
2: 네, 이렇게 훈련이 잘
0: 훈련이
2: 된,
0: 되고
2: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인희 집사님께서 목격하고 계신 이, 네,
0: 그렇군요.
2: 중고등부들의 모임이, 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아, 박수.
2: 고맙습니다.
0: 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두분 말씀처럼요. 지금 전 세대가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힘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연령대 우리 친구들을 이게 이쫙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유치부, 유년부, 유아부 거기서부터 정말 하나하나 차곡차곡 일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마치 호흡하듯이 이 예수님의 그 성경을 말씀을 듣고 들리고 노래로 읊조리다 보면 어느샌가 장성에서 중고등부에 갔을 거고요. 그 중고등부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실 요즘에 뭐 섣불리 일반화할 수도 있겠지만 중고등부, 중학교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나서서 먼저 자발적으로 하고 이런 게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일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찬양을 하고 싶어 하고 먼저 기도회를 열고 싶어 하고 우리 집사님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감격하고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 임원들이
0: 예.
1: 간식도 자발적으로 준비해요. 아이들 인원

0: 파악해서 뭐 어떤 날은 빵, 어떤 날은 음료를 준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1: 와, 대박입니다.
0: 그리고 이제 서른 명 정도 되면 예. 한 번에 삶을 나눌 수 없으니까 예. 뭐 한 뭐 네 조 정도 나눠가지고 자신의 삶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건네들어도 제가 이렇게 가슴이 막 감격스러워지고 뿌듯해져요. 아니 임원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 중에서 임원으로 세워진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또 자발적으로 간식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어떤 아이는 심지어 겨울에 네. 호빵 찜기를 빌려와서
1: 찜기를 빌려와요?
0: 네, 그리고 호빵을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정말입니다.
1: 정말 진심이네요. 네. 이게 서로 나누고 싶어하고 그런 또 나눔이 얼마나 또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 어린 친구들이 어쩜 이렇게 또 할까요? 그 말인지 그 기쁨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권사님?
2: 당연하죠.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크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학생들은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바로 선생님들의
1: 뒷모습.
2: 예, 대형교회 선생님들 너무 멋지시고요. 그래서 제가 꼭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2: 선생님들의 마음들 또 이제 연령 안에도 아주 젊은 층의 선생님들 그리고 권사님 또래에 또 분들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네. 팀사역이 아주 멋지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멋지게 또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본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맞아요. 섬기겠지만 이렇게 그 모습들 안에 모델링 되는 대윤교회 정말 멋지다고 오늘 박수 격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두 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또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대은교회 선생님들이 두 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이실지 제가 유추가 돼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뒷모습으로 그 손길로 낮은 자의 자세에서 빚진 자로 섬긴다고 우리 6272님이 보내주셨어요. 빚진 자로 섬기는 포항대은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또한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늘도 승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느껴집니다. 이 마음으로 느껴져요. 두 분께서 얼마나 정성으로 진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실지. 자, 교회 학교를 매주 진행하면서 좀 요것만은 진짜 중점 두어서 더욱 신경 쓰는 점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3: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선생님들의 먼저 준비된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이 너무 잘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은 신실한 예배자 한 사람을 위한 온 가족 공동체, 온 가족 예배가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1: 네,
3: 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예. 누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저희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고 예. 좀 소개하고 싶은 게
1: 어떤 거죠?
3: 초등 2부에서 사실은 예. 중고등부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초등 2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거의 100%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3: 그런데 그 역할에 물론 또 전 세대가 또 같이 협력한 부분도 있지만 초등 2부에서 그 담당 목사님께서
1: 네.
3: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학교 앞 신방을 하십니다.
1: 학교 앞 신방이요?
3: 네, 요즘은 한 동네에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1: 예.
3: 포항 전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1: 네.
3: 그래서 교회 학교 모인 아이들이 학교가 다 달라요.
1: 그쵸.
3: 그런데 목사님께서 혼자 학교 앞에 가서 그 아이들과 시간을 약속해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같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 네, 이런 신방을 통해서 목사님과 아이들이 굉장히 친밀해져 있고요.
1: 네.
3: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기 전에 6학년의 날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1: 6학년의 날?
3: 네. 그래서 네. 6학년 친구들만 모아서 1박 2일을 체험합니다.
1: 우와.
3: 네, 그래서 5학년 아이들 엄청 부럽겠죠.
1: 부럽다.
3: 네,
1: 그러려면 6학년까지 있어야지.
3: 그렇죠. 그 기대함이고 또 그 6학년 아이들만 1박 2일과 못지않게 또 중고등부 형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올라가기 12월에.
1: 네, 대면식이네요.
3: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처음 1월에 올라갔을 때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리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초등 2부 선생님들과 목사님께서 굉장히 찬찬하게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하게 하고 계신 모습이 저는 다른 교회에서도 할까 과연?
1: 그렇죠.
3: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꼭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1: 정말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 드립니다.
3: 네.
1: 아니 정말 많아요. 어쩜 이렇게 중고등부 우리 초등 2부

0: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제로 실천을 하고 계실지 여기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또 기울여져야 될것 같은데 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대단하십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예배자가 되시려는 그 낮은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학교 신방 가시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감사 인사 한번 보내주시죠.
1: 그래요. 이요한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혼자 수고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덕분에 정말 힘이 나실 거예요. 아니 근데 권사님 느끼기에는 우리 대웅교회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이 한마디로 귀결이 돼요. 참 세심하다.
1: 그렇죠.
0: 이렇게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막 그런 것도 있고 6학년에서 또 중고등부 형 누나들을 미리 보고 인사도 하고 대면할 수 있게 이렇게 나중에 갔을 때 어색하지 않게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참 세심하고 세밀하다고 느껴지는데 권사님.
2: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드는 마음인데, 누군가가 놓는 그 징검다리를 지금의 아이들이 건너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2: 근데 우리가 징검다리는 내와 내 사이를 건널 때 필요한 거죠. 누군가 그 흐르는 시내를 보면서, 아, 가고 싶은데도, 물살이 새서 혹은 물이 겁나서 못갈 때, 그 놓여지는 징검다리, 그 따뜻함들, 근데 그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수고, 어떻게 놓을지를 고민하는 그 순간들이 두 분의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새록새록 떠올라서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0: 아멘.
2: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다리를 넣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아이들의 모습이 막 그려져서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0: 행복해요.
2: 순간입니다.
0: 정말 행복합니다.
2: 네.
0: 우리 하나님의 그 징검다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이인희 집사님, 우리 남정남 권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사님도 혹시 나눠줄 뭐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3: 좀 전에 그 이요한 목사님만 말씀하셨는데요.
0: 예, 말씀해 주시죠.
3: 저희
0: 좋습니다.
3: 학생에 박윤상 목사님 계시는데
0: 예.
3: 저희 목사님은 아이들 중간고사 때
0: 예.
3: 선물을 가지고 학교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0: 학교 앞을 직접 가시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3: 그러니까 저희도 다 같은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포항
0: 그렇죠. 다 뿔뿔이
3: 전역에
0: 흩어져 있죠.
3: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저녁 시간과 야자 시간 사이에 아이들과 약속을 맞춰 그 늦은 시간에 이번 중간고사 때도 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고
0: 진짜 힘이 날것 같아요,
3: 하셨습니다.
0: 권사님.
1: 네, 이렇게 보니까 저희 유치부의 염덕균 목사님, 유아부의 심강렬 목사님도,
0: 지금 그거 윤회에 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이그 어린 가정은 학교 앞을 갈수 없잖아요. 온 가족 심방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가정으로 한 가정씩 초대해서 또 식사 교제를 하는 것도 보고, 하여튼 저희 교회는 네,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온 교회가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0: 함께 지어져 간다.
1: 꾸려가고 있는 걸 정말 실감합니다, 지금.
0: 네, 정말 실감되고요. 오늘 두분 덕분에 또 얼마나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시는지 제가 절절히 느껴져요.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도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 뒷자리 6272님. 포항대형교회 유아부에서부터 빌드업해서 중고등부 모닥불 기도회로 이어지는 콜라보가 너무 멋지고 감사하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3: 아멘.
0: 집사님 모닥불 기도회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도회가 맞을까요?
3: 제가 헷갈렸습니다. 모닥불 기도회고
0: 예
3: 징검다리 찬양팀입니다.
0: 찬양팀이 있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6272님 정말 또 귀한 문자 감사해요. 우리 6147님께서도요 샬롬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봅니다. 이 아침이 세대가 이어지는 이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트 보내주셨어요. 6272님 아까 보내주셨는데 정말 포항대흥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너무 너무 은혜롭게 푹 빠져들었었나 봐요. 벌써 마칠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나누고 싶은데 아니, 세상에 세상에 대흥교회는 거의 몇 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1: 그러네요.
0: 정도로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3: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0: 피드백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근데 그쵸. 올해 저희 반 아이들 제가 네. 부탁해 나는 너희들의 그 숫자 1이 사라지면 너무 행복하다라고 아, 얘기를 했는데
1: 땡땡 톡에서
0: 네 맞아요 땡땡 톡에서 그런데 예. 제 생일날 저희 반 아이들이 예. 선생님 생신 축하해요 하면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예. 커피 쿠폰까지 보내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자랑을 했었거든요.
1: 자랑할 만하죠.
0: 그 모습에 아 얘들이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아, 요즘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힘이 나는 게 달리 없을 것 같아요. 피드백.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 한마디에 정말 없던 힘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 쿠폰, 커피 쿠폰을 또 선물로 주었다. 이건 거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이제 권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평소에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나를 그만큼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걸 느끼고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2: 당연하죠. 아이들 안에 그런 라포 형성? 네. 서로 공감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받은 사랑을 아, 반응해야지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요?
1: 맞아요.
2: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또 이 손길로 이 다듬었는지가 눈에 선합니다.
1: 네. 네. 정말 그 라포를 형성하시려는 것 라포 다른 말로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남정단 권사님 네. 기도 제목 짧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저희 교회가 정말 신실한 한 예배자를 꿈꾸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많이 세워지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아, 더 나누고 싶어요. 진짜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에 쫓기는 방송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이 우리 남은주 권사님과 두 분 우리 권사님 우리 주사님께서 정말 대응교회 어떻게 이보다 더 잘 나눠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나눠주셨고요. 우리 프로그램들 다른 우리 교회를 또 섬기고 계시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방송하실 분들 중에 또 좋은 아이디어와 힌트를 또 얻으셨으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좀 어떠셨는지 한 분 한 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벌써 마칠 때가 다가왔어요. 시간 네. 빠르게 가죠?
3: 아, 네. 생방송은 늘 긴장이 됩니다.
1: 네.
3: 그런데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되니까
1: 네.
3: 네,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한결 더 환한 미소로 소감 멘트 해주셨고요.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시죠.
0: 처음에 많이 긴장했는데 네.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방송 체질인 것 같아요.
1: 체질인 것 같아요. 방송 체질이시다.
0: 네, 부족한 나눔이었지만 저희 대응교회에 일하는 저희 교사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1: 네.
0: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희 주사님도 오늘 너무 잘 나눠주셨고요. 정말 방송 체질 그 자체십니다. 우리 권사님 좀 어떠셨어요?
2: 정말 오늘은 마음이 따뜻해진 시간 또 고신교단의 대응교회를 보면서요.
1: 네.
2: 아, 고신교단의 믿음의 뿌리를 그 정통성을 정말 이게 깊게 느끼는 귀한 시간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끈이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그 전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곳에 또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축복하고
1: 정말 축복하고
2: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1: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요 정말 먼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자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시기에 우리 대응교회 교회학교가 이렇게 날로 번성하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또 경험하면서 이렇게 양육되어져 가는 게 아닐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포항대응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남정남 권사님 이인희 집사님 그리고 두 분과 우리 하슬린 유치원 남현주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숲 상품권 또 당첨된 분들이 계세요. 뒷자리 6272님, 5209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말씀의 심기어 정함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침략을 당해 쫓겨다니던 사사시대에 떠도는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정함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함이 없기에 악한 종류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리 솔깃저리 솔깃하게 밤낮 끌려다니며

결국 악을 정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 심어주시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세요. 이미 백향목 궁에 있는 다윗도 하나님이 지어주실 집에 비하면 초라한 처소에 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성됩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고해요.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다윗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씨는 당장은 솔로몬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가는 다윗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셨음에도 주위의 원수들 때문에 여전히 쫓겨 다니며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의 왕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하신 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을 그림자로 잠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내 만족과 공로를 위해 짓는 집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정함 없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는 사람은 둘째,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의 훈련을 받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해요.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는 부자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기에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 훈련은 사람 훈련입니다. 힘든 사람을 오래 참으며 이해가 안 되는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영원히 견고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고해요.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표시예요. 또 16절에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해요. 물론 다윗도 이후에 죄를 범했고 다윗의 후손 중에도 끊어질 뻔한 아찔한 후손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폐하지 않으시고 끊어질 듯해도 결국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악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기에 우리도 약한 지체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고해요. 나단은 앞서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해야 함에도 부끄러워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나단의 성실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0: 붙들 때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영원히 견고한 집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누구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시부모님과 장애 아들의 신호 위반 벌점까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서 꼭 믿는 가정을 이루고 의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혼 후 장애 아들을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지요. 그런 저에게 시부모님은 돈 벌러 나가라, 살 좀 빼고 자기 관리해라 하며 구박하셨어요. 그래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비난을 잘 듣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라는 권면을 받고 구박을 잘 당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자 저희 가정을 향한 시아버님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져 아버님을 웃으며 대할 수 있었지요. 장애 아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곤욕이었어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소변 실수를 하니 부끄러워서 가기가 싫었지만 민폐 끼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며 다니세요 라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저의 환경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교만과 감정 기복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이 일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자 앞으로 이 덩치 큰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나 막막했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신호를 어긴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요. 이 일을 공동체에 나누며 회개하니 이후 광복절 특사로 벌점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면허 정지는 면했으나 아직 벌점이 남아있어 안전 운전을 하고 있어요. 징계로 다윗의 집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처럼 죄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께 자주 전화드려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운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약하기에 정함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고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에 심기게 하시는 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질서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때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집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죄악 때문에 원수에게 쫓겨 다니는 저희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고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사건 가운데서 질서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죄가 보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장애를 지닌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을 감해 주시되 힘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영원히 견고한 집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 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징계 속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로서 열왕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왕을 시작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그 좁은 땅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그 정권의 첫 출발부터 잘못 단추를 끼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남유다의 분위기에 휩쓸리게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유도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19명의 왕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210년의 역사 속에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그런 불행이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피의 역사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밥 먹듯 짓다가 결국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더 이상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리할 수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분열된 후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다윗의 혈통을 잘 유지했습니다. 단 한 번 흠결이 있기는 했는데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과 화친을 맺고 그 아합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달랴는 남편인 여호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들 아하시야까지 다 철저한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계속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군사적인 협력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유다왕 아하시야가 외삼촌격인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을 도우러 갔다가 거기서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전사했다 하는 소식을 접한 이 왕후 아달랴는 후한이 두려워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왕족들을 다 죽이고 남유다의 왕위를 자신이 꿰차버립니다.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이 아닌 자가 왕이 되는 사례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6년 남짓 왕좌에 있었을 뿐이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가 왕족을 다 죽이는 그 난리통에 요형이 빼돌려서 살아남게 했던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아달랴를 척결합니다. 다윗 왕조가 복권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신정국가는 못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명의 왕들 중에 8명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선한 왕들로 구분될 수 있고 나머지 12명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비교해서 크게 나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패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3차 침공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을 했을 때 남유다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의 명

맥락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침공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은 남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가 자초한 참사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대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꼭두각시 왕으로 앉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였지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분고분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유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연고로 벌을 받는 것인 만큼 겸허하게 그 징계를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라도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온갖 일들을 꾸몄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3차 침공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더 이상 남유다를 두고 볼 수 없겠다,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군사력으로 도저히 뭐 상대할 수가 없었던 남유다는 이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약탈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정신적, 신앙적 중심 아닙니까? 그것을 불태웠다는 것은 이제 남유다의 구심점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허물어버림으로 더 이상 항전의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유다 땅에는 늙고 병든 사람들, 다른 사람 집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던 정말 하층민 사람들만 남겨두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일정량의 곡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했던 시드기야 왕, 비참한 꼴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새 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개처럼 끌려가서 결국 바벨론 땅에서 시드기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벨론에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변 나라에 보여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잔혹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어쨌든 남유다는 이렇게 패망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로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까지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그 낯선 땅에 끌려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패망하는 역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헨리 카 박사는 자신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지만 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화나 역사, 사고나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른 그런 남유다이지만 그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또 그것을 올

가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 역사 전체를 우리가 놓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면 아마 뭐 오늘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두 가지 메시지만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25장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왔던 성전이 불태워지는 장면, 성벽이 다 허물어져 성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모습,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굴비 엮이듯 엮여서 짐승처럼 끌려가야 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등등 정말 참담하다라는 말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참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장면들을 연상해 보노라면 불현듯 우리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의구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별하여 부르신 이른바 선민이었습니다. 그러하건만 이들이 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멸망당했다 그러면 또 이해하겠는데, 이들보다 하나님 하자도 제대로 뭐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악하기 그지없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선민을 폐망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왔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되고 불질러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포항제일교회 목양실에 가면 아주 의미 있는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 폭격기가 포항에 진입한 인민군을 섬멸하기 위해 포탄을 투하하면서 포항제일교회 건물에는 투하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폐허가 되어버린 포항 도심에 포항제일교회 예배당 건물만 덩그랗게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예루살렘 성전만은 보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온 건물이 다른 건물과 똑같이 불타서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의 상식으로도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왕들의 면면을 보면 왜 그랬는지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바로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37절에 보면 그도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24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17대, 18대, 19대 왕 모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률이 낮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3대가 복을 쌓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3대가 복을 쌓은 게 아니라 화를 쌓았습니다. 이러니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남유다의 20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죄수에게 중형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덩달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뉘우치는 기색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중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남유다의 멸망은 전적으로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32절 37절 그리고 24장 9절 등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여호야긴도 조상들이 행한 모든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라는 진술입니다. 이 진술은 이미 남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악이 누적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악을 행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남유다가 패망하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게 되어서도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계제가 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몸도 속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다 보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상 대대로 저지른 죄악이 축적된 마당에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남유다를 제자리에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뵙게 되기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소실되는 것을 보면서 성전의 개념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서둘러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이기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였던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가 중심이 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점점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 규모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주머니 사정들을 생각해 볼 때는 그 정도의 성전을 짓는 것도 그들에게는 정말 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600년 넘게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이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유대 땅의 왕을 책봉했는데 그때 책봉받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태어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계산해서 두 살 난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헤롯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나의 이런 어떤 신분적인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 세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 확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성전인 만큼 그 성전을 크게 지어주면 마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웅장하게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을 말할 때 히에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성전의 뜰과 성전 건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아주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 쓰임새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나오스라는 단어도 성전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할 때도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교회를 가리킬 때도 나오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실 때 히에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우스라고 표현하신 데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단어를 차용해서 쓰신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시고자 아예 의도적으로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나치게 신성시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런 사실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신성하거나 무슨 영적인 힘을 갖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본연의 역할에 충신할 때만 성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하폐를 유대인의 하폐로 환전해 주던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재물을 팔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재물용 짐승들도 채찍을 휘둘러 몰아내셨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은 성전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건물이 좋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잘 지어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수십 년, 수백 년 걸쳐 지은 화려한 성당들이 관광 명소로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그 예배당은 이미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지어지고 세련되게 지어진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탄식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기 위해서 오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 듣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직면하게 된 그 절망적인 상황이 모두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 때문이었다고 고발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와는 달리 절망 중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일무로닥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에일무로닥은 포로들에게, 끌려온 포로들에게, 뭐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포로가 끌려와 있었거든요. 그 포로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유화 정책 덕에 제일 큰 덕을 보게 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남유다의 19대 왕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왕 앞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활용품도 왕이 넉넉하게 하사해 주어서 더는 뭐 포로처럼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를 기록한 인물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신분이 회복된 사실을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여호야긴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이런 특혜가 주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야긴에게 굳이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에일무로닥을 통해서 여호야긴이 이런 특혜를 누리도록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매일같이 눈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곳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과거에 너희들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의 세월이 차면 너희들은 다시금 남유다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자유민이 될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야긴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남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저앉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말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더더욱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무거워 내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

0: 벗어나 도로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치셔서나 싸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결코 낯선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고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따를 뿐이죠.